잠시나마 스케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청 가수가 부른 노래 훈추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입니다. 하마탕촌 노인협회에는 100여 명의 노인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80세 이상의 노인님들이 10여 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저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 회계전정숙이라 합니다.
0: 촌에서 이런 활동을 자주 조직합니까?
1: 네, 재작년에 우리 광장을 설립한 후로 내일이다시피 노인들이 이곳에서 유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0: 오늘 어떤 사연으로 어떤 노래를 요청하려고 합니까?
1: 네, 우리 민족은 원래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 아니십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 하마탕촌 노인들이 만인을 더 유쾌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동동타릇 이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의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노래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동동타령을 보내드립니다.

0: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도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면 무거운 발걸음도 웃음을 머금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마음만 있고 동반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비바람이 불고 눈바라가 휘몰아쳐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화룡시 안영금 씨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소품 새호라비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교정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나 내려놔라. 날 싹 먹는다. 빨리 아침해라.
2: 일어나 아침해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닌다.
2: 아버지, 오늘이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구멍인도.
1: 야, 그놈아, 그게 밤중에 서박 안 굶기도 뭐지. 정신 잘못됐지. 역시 좀 똑대기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이 삼각회전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니구나. 아, 아버지 밥 한 날이구만. 예?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면 아이 되니? 어? 이만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4: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1: 야이! 아빠 죽겠다. 아이 폐라. 응?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서울 제청하고 어? 온 국민이 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국어 멍시하시라는 이때 니 어째 집 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자고? 니 깡패야, 니 허세우야 임마.
2: 또 아침
1: 보자. 그리고 너는 오늘 저녁부터 저 동네를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 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2: 무슨 국제 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셨음도.
1: 저런 정치 불문이들이 많길래
2: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지는. 에휴, 여사를 데려오는 게 동네에 지 강아지를 붙들어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2: 아이,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됨도.
1: 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니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2: 내 밥 아무 대세한테 밥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래 한거, 에?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에? 집안은 들어오면 이 새 보토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게하고 너도 그렇다, 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척척척척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다 아들이라고, 에휴. 아, 정말.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끓여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을 안 한다, 아침을. 내 아침을 안 한다, 예?
1: 어, 해라.
2: 내가 그럼 감자 봐봤구만, 예?
1: 어, 그래, 알았다. 아, 그냥
4: 놀랐다.
1: 야, 놀랐다. 그럼 제기지만.
2: 야, 이 칼치를 지지래 하면 노벨을 끓이래.
4: 아, 지지죠.
2: 지진다 그래, 뭐?
4: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셔플샹 달아가 소금대 가서 오라.
4: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긴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에 바가만 아이까지 난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가만 아이까지 났습니다. 야. 이게 뭐임도 개자자하겠어,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2: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천진이 돼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아버지 누구 나를 양보라 함도? 예?
1: 야, 밖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로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2: 어?
1: 야, 그리고 네 전번주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밖카메라 가세. 나는 그 밖카메라 아이까지 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밖카메라 봐봤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내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세 해먹겠니, 이거 정말.
2: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4: 에휴, 됐다. 아, 민들레 저요.
3: 아, 네, 제가 디즈미. 야, 한국에서야 당신들의 된장값을 은행에 몽땅 넘겼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워한테도야 잔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 아, 옳소 그 방래가한테도야 한 3천에나 먼저 후회라. 아, 전문안의 초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2: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에이? 몰라. 내 이제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잔금은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3: 에이.
2: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3: 아, 예.
2: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아, 예, 맞습니다.
2: 야, 내 입마 걘데 니네다 더덕 손에 더덕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양 185만 딱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2: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가니? 어? 이 쌀뚱물을 콱 쏘고
1: 아유, 아침부터 정말 일단 촌주임이 공작도 시작을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비없는 새끼.
2: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이 억울한다 글쎄. 아,
1: 네 무슨 게 억울해야.
2: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잔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2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아니 맞을지. 에?
1: 그게 정말 조금 빌라
2: 빌라탄데 글쎄 빌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믿지는 것 같지만
2: 내 어째 믿어야 되는 가 말라. 어? 어?
1: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2: 알았어. 아버지
1: 야.
3: 상금 주는 것도 리운에 따라 프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맘대로니까 한가? 그리고 아, 내 이 촌의 주인으로서 아,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2: 야 임마 네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할 때는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가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진 소리 한가?
1: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2: 야 이래 볼까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셀러 오는 것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어어 쭉 나가라. 어 쟤 노릇도 못할 새끼.
3: 아빠이 나는 저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1: 어째 아이 그렇겠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지나겠어 저게. 아이고 이거 정말.
3: 아빠 주저 내부는 내 개입니다.
1: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장이나 맞아. 야 시름 넣고 아 빨리 빨리 아.
2: 아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개해준도 좀 두문두문 내부도 개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됨도. 예?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1: 니건 알겠는데 임매
2: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며 야가만 딱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 하며
1: 내 길에 뭐라 돼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지 돼.
2: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주입니다. 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예 아니 예. 야.
2: 무슨 버섯이 어찌고 뭐 돈이 내려왔다세?
3: 아빠. 금년 내내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2: 야 잘했다.
3: 은행에서 자금을 내려보냈단 말이야.
2: 야 이거 지금
1: 시름상 났다야. 야 맨날 그 버섯 전문 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났다.
2: 시름상 났다. 야, 야, 그래서 말한데 거기서 양말은 뚝 떼서 나를 달라, 어? 어?
3: 야, 아이들.
2: 뛰게

0: 야야야야야 야, 개심하고 날 달라 아버지 달라 어? 야, 애들 예 개심하고 달라 어, 달라
1: 당사자 되든 나 좀
0: 아버지 야를 먹었어 눈 딱 부르고 내가 어찌인가
1: 에이 무슨 소리 한까 아이 쫀쾅 쫀용인데
2: 야 넌 어제 신경이 벌거지 먹었지 응?
1: 야 우리부터 친척관계나 혈육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때 이 위대한 주임으로 콩밥맹일 일이니
2: 내 니 심보를 몰라서 에이그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아놓고 개잡이나 할 뿐해서 에이그 정말
0: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에?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로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2: 에이그 에이그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병 고액에 싹 들어갔을 거야 넌 삐치지 마 좀 삐치지 마 삐치지 마
1: 아 내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게임에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2: 옳소.
1: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당내가 안 돼
2: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고 안돼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0: 아버지 뭐 혹시 오늘날 손자를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 얻어 가지자 그래도
2: 야 여기 당장 발박해 모으게
0: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2: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어? 초는 우리 초는 그죠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한대 너는 애비를 생겨서 어? 보태주지 못할지언정 거기서 무슨 거 뜯어내겠다고 게임만 니 사색하고 그스살이길래 어? 주임살에서 야돕따라 하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0: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로 돼서 따가닥 떨어지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2: 어?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내하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 내 행위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어, 촌에서 못 알아들어 투표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살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0: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눈가를 싹 빼먹겠다 이게
1: 혹시 타제?
0: 뭐에 타겠니 이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이마 어? 아버지 저만 넘어갔구만 어찌
2: 뭐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0: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아~
2: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수된 게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거.
0: 왔다가, 왔다가.
2: 야, 손 됐지? 아,
0: 왔다가. 아, 왔다가.
2: 보자.
0: 아, 이러소.
2: 야, 맹심할 게지.
0: 아, 이러소.
2: 야, 보자.
0: 언제 이래?
2: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리고 먹게 됐는데. 네? 이 간사리에 빨바로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아니야, 정말.
0: 아버지 어째 볼 수 있다 내가 이리 좋은 내 아무도
2: 개인이
0: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2: 어째
0: 아버지 내 요말 가슴에다 딱 엮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가 말이야
2: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0: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 뭐 내가 그때 손주님은 좀 더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2: 어째 니 손주님들 할 땐 그게 뭐야 니
0: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몽땅 손민들 동원해 했자꾸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2: 야 그것도 무슨 해놔도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0: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2: 여하튼 니 주임질 할 적에는 그저 그제 그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이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라는 게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그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그 사망이 있는데 이미 정말
0: 아 내가 뭐 전에도 아예 아까봐서 그랬음도 예?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예 먹었음도 예?
2: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처사게 그 오리주두리 한 소리는 많이 들었다 야야
0: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2: 동네 아줌마들 다 하게 다 하게
0: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땐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가 정말 내
2: 그놈의 기기 진백
1: 아버지 나 8시까지 은행 가야 된다
0: 야 밥 먹고 가라 임마 야 임마 굶으면 많이 되지 밤
2: 이 편하게 제 아들 또 공개 보내
0: 아버지 그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임도 그래 야 그 정말
1: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범어에 오늘 아무 레일이 없겠다
0: 무슨 게 범어
1: 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0: 이게 몇 살이라니
1: 아, 우리 서 홈페이지에 내가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역으로 하였습니다
0: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야 이게
1: 야 근심하지 마셔. 아이,

0: 준다 했으니까 뭐 전화하지 마오겠지.
1: 야.
0: 예. 아, 가정보험공사? 아, 예예예, 예, 예. 범으로 연구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2: 야야야! 야, 오겠다 나와! 나와! 나와!
0: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2: 어째 어째?
0: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도 거두셔.
2: 어어어!
0: 안신하지 말게.
2: 어어 알아.
3: 야야야! 인물이 꼭 꼽아야 된다. 어?
2: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험 어?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4: 야, 당연하지.
2: 예예. 예. 아버지 이, 아버지는 여기를 거뒀어. 어, 나는 화장실이랑 거둘게. 가있어.
4: 야, 이게 제발 나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 자체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2: 야, 아버지! 아, 너하고만 범어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거둬서
4: 야, 범어 온다는데 눈 어째 얼굴이나 높으면 한 마디 쳐봐요, 이래니?
2: 야, 범어 얼굴에는 깔끔하게 보여야 어찌 되겠는지 알지? 니보다 나 눈 멀리가. 야, 범어 온다는데 태급이 어찌 니가 어찌
4: 하지?
2: 야,
4: 야,
2: 범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무조건 곱게 생겼지. 범어 어디가, 범어. 아버지!
4: 어?
2: 범어 아예 왔었구만.
4: 야,
2: 범어는?
0: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져서 내일이 온답니다.
2: 뭐? 이야! 정말.
5: 살아가면서 가끔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함께 가는 인생길이 서러워도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의 전홍옥 씨는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해 오면서 그간 남편의 따뜻함과 굳셈을 실감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앞날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면서 결혼 40주년 선물로 노래 물에 비친 원악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동경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계신 근 8만여 명의 조선족들이 자신의 신근한 땀방울과 열정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요청 한마당 프로에 네. 또 특별히 뭐 어떤 노래를 또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네. 저 고향의 노래는 네. 저희가 그 메마른 사막에서 찾는 오아시스 와 같은 존재이고 저희가 외국 삶이가 아주 좀 고향 고단하고 그리고 또 고향 생각이 무지 그럴 때 조금이나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배 노래 가운데서도 제가 많은 노래들.

0: 좋아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타향이 달밤이란 노래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1: 아, 김지혁 가수가 부른 타향의 달밤. 네. 어떤 분한테 요청하고 싶나요?
0: 아, 네. 현재 일본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네.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1: 아, 그러면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그 친구분들한테 뭐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0: 네, 알겠습니다. 태연아, 향란아, 나 여성 하마당에 나왔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또 중국 조선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항상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외국 땅에서 항상 힘내자. 아자자 화이팅!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사랑을 듬뿍 받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중년을 지나 환갑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밭고랑같이 깊숙이 밴 어머니 얼굴에서 희로애락과 천륜지혜를 다 누벼온 인생의 풍랑고초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인생은 파란곡절 많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후세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멋지고 풍성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문 씨의 방순철 씨는 어머니께서 80고개를 넘으시니 새삼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새겨보게 된다면서 80세 생신 선물로 노래 추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지나간 추억이 시가 되고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차피 울고 웃으며 가족과 같이 헤쳐가고 누려가는 인생 사계절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 여정이 보다 더 찬란하고 복받기 위해서 늘 서로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며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보다 행복하고 화려하고 품이 있는 인생 여정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0: dois, três, dá cor. Mas ela tremia de mostrar o quê?
1: Hoje, 여성 클럽은 오경희 작가님의 핑크색 점 하나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0: 2, 3, é isso que vai te acontecer.

이승철의 발라드곡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어떠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돌죠. 아, 우연히 짧은 시 한 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말이 참 좋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차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들은 하늘만 바라봐도 가슴이 벅차고 또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크기만큼 사랑을 담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타고난 건 아니랍니다. 노력하면 경험치에 따라서 그릇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그릇을 더 커다랗게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의 마음 그릇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핑크색 점 하나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하나의 바탕이라면 입술은 그 바탕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여자들은 때로는 김빠진 공이 되고 때로는 예쁜 꽃잎이 되기도 한다. 5년 전 어느 여름날 시장에 나갔다가 할머니 70세 됐어요? 라고 묻는 장사꾼의 말에 60 언덕에 가올랐는데 실제 나이에 비해 이렇게 얼리 붙여놓으니 불쾌해 사려던 갈치도 사지 않고 획 돌아섰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리가 휑하고 기분이 흐리터분했다. 책을 보내 만회하며 뒤적이다가 벽시계를 쳐다보고 느릿느릿 일어났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손자의 마중을 준비하던 나는 거울 속 자신이 늙고 평범해 보였다. 그래서 세수를 다시 하고 기초 화장을 하고 눈썹도 그리고 핑크색 립스틱을 골라주고 입술에 발랐다. 아,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금세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아닌가. 나는 더 이뻐지고 싶어 깊이 보관해 뒀던 반지와 귀걸이도 꺼내 끼웠다. 거울을 보니 빨리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꾸미고 나서니 거짓말같이 머리도 아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몸도 거뿐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외손자를 마중할 시간은 퍼그나 있었다. 그러나 밝은색 립스틱이 나더러 집을 나서게 했다. 이쁘게 단장하고 밖에 나오니 청명한 하늘, 쏟아지는 햇살, 산들바람, 그리고 정원 모퉁이 화단의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아닌가.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자연에서 치유받는다던 누군가의 말이 실감났다. 아직은 할머니가 아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가슴을 쭉 내밀고 아파트 남쪽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 유치원에 가자면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멋을 부렸는지라 내 마음은 남쪽 문 옆에 있는 카페에 가고팠던 모양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청초한 란초 꽃바구니가 놓인 탁자에 가서 앉았다. 얼음이 동동 뜬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났다. 그 핑크색 한 점이 친구와 함께여야 찾게 되던 카페도 혼자 오게 하다니.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카페에서의 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충전받고 외손자를 데리러 골목으로 구부러지면서 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기분을 달래자고 바른 립스틱이 일상을 새롭게 하다니.

제 일막을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 어느덧 손자를 두 명이나 둔 진짜 할머니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할머니라 하면 반갑지는 않다. 지금도. 인생 제2막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5년 전의 그날처럼 립스틱도 입술에 바르고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커피도 마시며 여유작작 인생도 문학도 논하면서 나이 들어오는 위축감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통해 힘을 얻으며 살련다. 여성이라면 일상에 색을 입힐 필요가 있다. 입술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예쁜 주황색 가방을 든다든지 노란색 양산을 든다든지 네일 아트도 가끔은 하면서 가슴에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칠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색깔이 생활에 물들여지면서 얼굴에도 삶에도 화색이 돌게 되겠지 싶다. 나는 앞으로 나이 따윈 염두에 두지 않으련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세상이 주는 색깔을 즐기면서 내 인생의 립스틱 빛깔처럼 고운 색을 칠하리라. 옷도 나이답게 점잖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입어 편하고 자신심이 일고 또 입어 시대 감각이 느껴지면 그런 옷을 서슴없이 차려입으며 젊게 살련다. 나는 남들의 시선과 비난에 굳이 나를 끼워 맞추지 않겠다. 어차피 살아가노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인생 제2막에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가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어차피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젠 립스틱만 바르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 오늘 아침도 집안일을 끝내고 립스틱으로 화장을 완성하고 나니 집을 나가고 싶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친구는 하얀 바탕에 푸른잎 돋친 티셔츠에 청치마를 받쳐입고 머리핀, 팔찌, 비취반지, 목걸이로 한껏 멋을 내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난 립스틱만 바른 것도 자신심이 충만해서 집을 나오고 싶던데 너는 나보다 더 나오고 싶었겠다야. 우리들은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주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갔다. 우리 도어시간은 집안일을 잊어버리고 책을 읽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 그래자. 책을 보다가 서재에서 책을 고르는 친구를 슬쩍 봤는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는지 얼굴에 미소가 한빠거려 한 송이 모란을 방불케 했다.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30년 전의 나를 돌아봤다. 30대에 가게에서 김치를 팔며 자신심을 잃었을 때도 나를 구해준 건 핑크색 립스틱이었다. 아침 시장으로 나갈 때 하얀 위생모를 쓰고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곱게 바르고 위축된 마음에 용기를

듬뿍 떠나주었다. 립스틱 바른 차분한 입술은 나의 정신적 허기를 달래주었다. 꿈을 향한 목마름이 나를 꼭꼭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했고 그 한 점이 나의 하루를 선명하게 해줬다.

내 심리적 대변이라도 하듯이 내 가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입술색으로 표현된 건 아닌지. 립스틱을 바르며 희망의 색을 놓지 않았던 내 생애 20년 세월은 지금의 행복을 실어다 줬다. 립스틱에 감사하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요즘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작은 변신의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화장을 한 다음 기분에 따른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립스틱을 빙빙 돌려보면서 그날의 색깔을 선택할 땐 내 소중한 삶에 이쁜 칠을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작은 행위 하나가 나더러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자신심을 선물해줬다. 립스틱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법의 도구였다. 내가 선택하는 립스틱 색깔은 나의 감성과 성격을 표현하는 작은 신호다. 붉은색은 나의 자신감과 열정을 상징하고 핑크색은 사랑과 로맨틱한 감정을 담아내고 오렌지색은 활력과 활기를 주는 등 각각의 색깔은 나에게 하루하루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 립스틱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린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비밀이 담겨 있다. 혹시 귀찮아서 화장을 하지 않은 날, 립스틱만 입술에 살짝 발라도 생기가 확 살아나지 않던가? 그 멋에 여성들의 핸드백에는 반드시 립스틱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립스틱처럼 곱게 물들고 싶다.

네, 금방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공감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또 남성분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죠. 그럼 달달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까요? 장나라의 노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벚꽃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준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집 달을 물어 나르는 새는 오고 가고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 오고 간다.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간다. 다른 한 사람 오고 다른 한 사람 가고 또 다른 한 사람 오고 또 다른 한 사람 가고 밤 검은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린다. 네, 세상살이 순리가 왔다 가고 채워졌다 비우는 무한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갑니다. 기꺼이 왔다가는 이내 가버립니다. 숨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계절도 왔다 가고 밤도 왔다 갑니다. 우리도 그 순리 속에 살면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무엇은 보내고 무엇은 맞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꿈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닐까요?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사람은 취미에 따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나. 특히나 돌을 좋아하는 취미는 내 후반생을 새로운 삶의 쾌락에 빠지게 했다. 평생 유치원 교육에 종사해오던 나는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애들을 떠나니 마음이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질 줄 몰랐다. 내 손을 거쳐 학교에 간 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나는 거의 모두의 이름을 기억했고 학부형들의 얼굴도 다 알고 있다. 그 무렵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함께 소속 애호가들의 모임에 갔다가 돌과 인연을 맺게 됐다. 나는 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산이나 강을 특별히 좋아했고 나는 별 고려 없이 소속 협회에 가입했고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탐석을 시작했다.

참석하는 분들을 따라 나서서 강가를 헤매며 이상하게 보이는 돌을 주워받자 담석 끝에 하는 평의에서 선배들에게 퇴짜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남에게 뒤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라 책을 빌어 본격적으로 수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수석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돌에 깊이 매료됐다. 수석인들은 마름는 돌 하나에서 사람들은 대사연을 보아내고 인생의 천리를 터득한다고 했다. 손으로 들 수 있는 자그마한 돌 하나에서 어릴 때 자라온 고향의 뒷산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책 중에 수석 소장가들의 말은 의미가 심오했다.

아니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일찍 소속에 입문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쓰고 있다. 소석은 령과 뱀이 뒤엉킨 듯 괴상하고 다양한 주름과 굴곡이 많을수록 수준 높은 상태로 진다. 깊숙한 동굴, 깊은 골짜기, 가파르고 험한 산봉우리 등이 바람과 물의 영향을 버텨내고 꿋꿋이 견디는 것을 보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위엄과 괴이함과 장중함을 느낀다. 소석의 엄숙하고 과묵한 기상과 거거처탈한 자세에서 우리는 모름지기 영생불멸의 염원과 삶의 보람을 찾고 배워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 돌에 빠지기 시작했다. 소석협회의 약속이 잡힌 날이면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칠 때가 많다. 돌을 찾을 때면 속으로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나와 인연을 맺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가슴이 벌렁거리기도 한다. 마치 젖선을 보러 갈 때의 심정과 같다고나 할까. 탐석하러 가는 길은 모든 게 달리 보인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언뜻 지나가는 산과 요요히 흐르는 강은 마치 나를 보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산과 강을 끼고 펼쳐진 돌밭에 들어서면 오늘은 멋진 돌을 만날 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부푼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여러 가지 류행의 돌들이 어서 나를 찾아가세요 라며 부르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탐석을 시작하면 쉽지가 않다. 술래잡기 하듯 꽁꽁 숨어버린 돌들이 점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법에찾기 하듯 뒤지고 또지고 번지고 파헤치고 녀석들은 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협회 회원들을 쳐다봐도 소심에 잠겨 묵묵히 여기저기 뒤지는 걸 보아 그들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주로 문양석과 어석에 애착이 많다. 그 넓은 돌밭에서 요표하게 검고 반짝이는 어석이 보이면 무조건 손에 들고 여리저리 살펴본다. 그런데 돌은 나를 걸리기라도 하듯 뭔가 보여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형태나 문양도 보여주지 않아 실망한다. 때론 마음에 드는 돌이 나타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하지만 참고 묵묵히 돌밭을 뒤져야 한다. 저 멀리서 경험 많은 선배들이 가끔 전 돌을 주었다고 높이 흔들어대면서 소리 지르면 나는 공연히 조급해 나고 모든 생각과 시선이 돌에 꽂히게 된다. 그렇게 돌에 정신이 팔려있다 보면 어느덧 해는 중천에 뜨고 배에서는 꼬르륵하며 밥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돌밭에 모여앉아 먹는 점심 한 끼는 너무 행복하다. 모두들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내놓고 서로 권하면서 식사를 한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돌밭에서 하는 식사는 어느 호텔에서 먹는 산의 진미가 울고 갈 정도다.

진 돌밭에서 하는 식사는 어느 호텔에서 먹는 산의 진미가 울고 갈 정도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점심 후에는 또다시 탐석이 시작되는데 눈불이 갚을 정도로 돌에 정신을 팔고 열심히 찾다 보면 간혹 문양석도 나오고 오석도 나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때면 환호성을 지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탐석에 지장이 될까봐 배낭에 정히 모신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 곳에 모여 간단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그 순간은 공연이 가슴이 쿵쿵 거릴 때가 많다. 돌에 대한 수석인들의 평가는 다양하면서도 예리하고 냉철하다. 그렇게 엄선되어 인정받은 마음에 쏙 드는 돌을 안고 귀가할 때의 희열은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금옷에 취한 지 어언 4년 반 세월이 흘렀다. 탐석은 자연환경도 중요한 만큼 아무 날이고 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금년 봄에는 비 온 뒤에 가야하 쪽으로 탐석을 갔다가 강물에 빠져 위험했던 적도 있었다. 사람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물 밑에도 가끔 좋은 돌들이 숨어 있어 장화를 신고 물 밑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다 그만 발이 미끌면서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장화를 신었던 터라 물이 장화에 차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다행히 서구들이 달려와 일으켰으니 망정이지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른 밤 강물의 랭기는 몇 소까지 전해왔다. 그날 밤부터 며칠 된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기도 했다. 탐석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예민하다. 그러다 보니 때론 오랫동안 탐석을 못 나갈 때도 있다. 그렇게 탐석에 자주 빠지면 서구들이 그립고 돌밭이 그립고 산과 물이 그리워진다. 그럴 때면 자연에 파묻혀 사는 자연인을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그램에 빠져 가란목을 축이듯이 마음을 달래곤 한다.

벌에 대한 사랑은 탐석에만 쏟아붓는 게 아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집에 진열된 백여섬의 내 살점 같은 돌들을 만지고 이슬 같은 물을 뿜어주면서 사랑을 쏟아붓는다. 어떤 돌들은 이젠 내 손길에 길들여져 기름기가 반지르르하다. 이렇게 돌과 마주하고 있다 보면 가슴에 쌓인 번뇌는 오간데 없어지고 마음은 소리 없이 자연으로 날아가 있다.

크지 않은 집안의 꽉 찬 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멋진 가구를 갖춰놔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는가고 나무라기도 한다. 모르는 소리다. 인생 황혼에 이 아름다운 돌들이 내 마음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온갖 잡념을 물리치고 돌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이면 끝없는 상상으로 수많은 서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입으로 내뱉는 대화보다 눈길로 하는 대화가 더욱 많은 교감을 이룬다. 돌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내 눈길에 호응하며 내 심신을 즐겁게 해준다.

그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석에 얼마나 심취됐는지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경지라고 한다.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돌에 깊이 심취됐음은 사실이다. 집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수석장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각가지 수석들이 올망절망 자리하고 있다. 마치도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즐겁다. 내 집에 돌을 들였는지 아니면 내 집이 자연에 파묻혔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은 형용하기 어렵다. 내가 제일 아끼는 수석은 왕청 가야하 쪽에서 탐석한 선녀봉과 부부쌍봉, 괴물거기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과 사람 형태의 돌이 있는데 매양 쳐다볼 때면 마음이 풍요롭기 그지없다. 모두 착한 내 자식 같아 사랑스럽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딸과 외손녀는 처음엔 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돌에 정신이 팔려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니 자기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느낌이 들었었나 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도 나를 닮아 돌에 정을 갖기 시작하고 돌을 넣고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아 행복하다. 손녀는 이젠 나보다 한술 더 떠 내가 수상한 돌의 그 형태에 따라 그림까지 그리는데 제법 독특한 그림들이 많다. 취미는 홀로 즐기기보다 물결처럼 전파되어야 한다. 동생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수석 사진을 보내면 재밌다고 난리들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속에 대한 그럴듯한 평가도 한다.

이제 내 주위에 수석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심취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황혼에 돌 하나에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말도 없는 돌이 내 마음에 늘 꽃을 피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 없는 돌이 내 마음에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 나는 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보내고 싶다. 돌이 있어 행복하다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순희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돌이 내 마음에서 꽃을 피우다. 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생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소중해서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한 만큼 소중한 것도 늘어갑니다. 네, 오늘도 요리를 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같이 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 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흥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흥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다는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분화에서 첫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통과하면서 러시아 목재 수입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2023년 컨테이너 환적장 캔트리 크레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 효율이 3분의 2 향상됐습니다. 지난해는 철도 개량 공사가 완료돼 열차 시속이 55km에서 120km로 빨라졌고 로선 통과 능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장 용량 확대 개량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흥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흥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년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 대로 증가했고 27개 로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 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건조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조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조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5번째 시간입니다. 대호 앞 모래톱 중간에는 달걀 두 개를 올려놓은 상 하나를 놓고 거기서 30보가량 떨어진 곳에 모래 구덩이를 하나 파놓았다. 구덩이에서 100보쯤 되는 곳에는 헌 문짝을 세워두고 그 위에 분필로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관역을 만들었다. 류바이에는 구덩이 옆에 서서 총집도 없이 긴 가죽끈으로 목에다 걸고 괴춤에 찔러놓은 권총을 뽑아들고 사람들을 한 바퀴 쭉 휘둘러보며 총을 들었다.
1: 자, 왼쪽 끝을 봐!
0: 말소리와 함께 총이 땅 하고 울렸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달걀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고 총알만 그 가운데 구멍을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류바이에는 우탄장을 향하여 거만한 웃음을 던졌다.
1: 탄장이 한번 쏴보지요.
0: 우탄장이 자신 없다고 사양하자 류바이에는 정말 마치지 못하는 줄 알고 더욱 집요하게 권하였다. 우탄장이 못 맞추면 제재간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심산이었다. 우탄장은 거절하다 못해 덕강이가 넘겨주는 모젤 권총을 받아주었다. 그가 묘준도 하지 않고 별치 않게 손을 들자 총성이 울렸다. 여럿이 가보니 오른쪽

0: 호탈갈도 맞구멍이 뚫렸다. 박수갈채가 또다시 터졌다. 늦바위에는 속으로는 은근히 탄복하였으나 또 그까짓것 하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1: 선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물건이야 마치기 쉽지만 말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0: 그의 말뜻을 알아차린 우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가에 늘어놓은 전화선을 가리켰다.
2: 말해 어르시여.
0: 그 전화선은 놈들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가설한 것으로서 지면에서 10여 미터 높이나 되었다. 류바이에는 대답도 없이 말에 올라 나는 뜻이 달려갔다. 그가 총을 쳐들자 전주호의 자기 주전자 하나가 핑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내었다. 진명정치위원이 눈짓으로 덕강이에게 말을 끌고 나오게 했다. 우탄장은 민첩하게 백마에 올라 앞으로 질주하였다. 덕강이도 대첩빛 말을 내몰아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달려가는 두 필의 말은 하나는 새하얀 눈덩이 같았고 하나는 붉은 불뭉치 같았다. 한창 내탔다가 우탄장이 손을 한번 내젓자 찡 하고 전화선이 뚝 끊어졌다. 류빠예와 그의 부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 팔로군에 이런 명사수가 있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계속하여 류빠예의 마가성을 가진 패장이 보청으로 문짝을 쏘게 되었다. 그는 눈썹을 모로 치켜올리고 화약을 서너 근 삼킨 듯이 우락부락하며 걸어나와 대수롭지 않게 한 방 쏘았다. 맞은 쪽에서 붉은기를 휘둘러 중심을 맞췄다는 것을 알렸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총을 메고 경멸의 눈길로 자기의 적수 왕동해를 흘깃하였다. 왕동해는 잠깐 묘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도 중심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먼저 쏜 총알 구멍을 뚫고 지나갔다. 마패장은 왕동해를 무섭게 흘겼다. 시합이 끝나자 류빠이에는 탄복해 마지 않았다. 방금 올 때의 고만기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특히 우탄장을 탄복하여 마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류빠예에 대하오는 우드케의 한계 영으로 편입되고 상급의 비준을 거쳐 진명정치위원이 교도원 한 명을 파견하였다. 전하는 데 의하면 달과 해는 자매간이라고 한다. 언니인 달은 동생인 해가 대낮에 너무 부끄러움을 타기에 수노이 바늘 한 쌈지를 주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3: 누가 너를 보면 이것으로 찔러줘.
0: 그때로부터 은쟁방 같은 달은 부드러운 빛을 조용히 뿌리지만 해는 언제나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눈 찌르는 빛을 내쏘고 있다고 한다. 동구박 작은 강의 언제우 길목에는 두 아이가 갈라서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불꽃같이 빨간 술이 달린 날창을 들고 있었다. 햇빛에 날창이 반짝반짝하였다. 그 애들의 보드란 얼굴은 볕을 받아 당장 기름이 흐르려는 듯하였다. 눈썹과 코끝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돋았다. 비록 햇빛은 찌는 듯 따가웠으나 그들은 령리한 눈을 가늘게 뜨고

0: 먼 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언제우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행리와 수자가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수자는 오빠 덕강이가 떠나간 뒤 아동단 단장으로 선거되고 행리는 꼬마 선생으로 되었다.
1: 예, 사람이 온다.
0: 보초서는 처녀애가 사내 애한테 귀뜸해 주었다.
2: 어, 여자야. 흰 보자기를 끼고 있어. 간부 같아.
0: 사내애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살펴보며 대답했다.
1: 그걸 어떻게 알아?
0: 처녀애는 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였다.
1: 외놈들과 매국노들의 억울한 수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 저번에 우리는 팔로군 옷을 입은 앞잡이를 붙잡지 않았어? 대충 해서 안 돼.
2: 그만 말해. 다 왔어.
0: 사내애는 그의 말허리를 뚝 잘라버렸다. 성매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 아이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 미소를 머금었다.
1: 서!
0: 처녀애가 구령을 쳤다.
3: 어디 가나요?
0: 사내애가 따지고 들었다. 성매의 빨갛게 된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땀에 흠뻑 젖었다. 그는 농림모를 벗어들고 부채질을 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4: 너희 마을에 간다.
3: 동행증이 있어요?
4: 있지 않고
1: 보자요.
0: 성매는 방긋 웃으며 흰 보자기를 왼쪽 겨드랑이에 옮겨 끼고 오른손을 깃달린 까만 초고리 안에 밀어넣었다. 그는 눈을 들어 강가에서 한 무리의 쪼무리기들이 나뭇가지에 올라 그네도 타고 물고기도 잡고 헤엄도 치는 것을 보고 눈썹을 약간 모았다가 갑자기 놀란 듯이 소리쳤다.
4: 어? 아니? 이걸 어쩌면 좋아? 어, 길에서 흘려버렸구나.
1: 흘렸다고? 그럴 수 없겠는데?
0: 처녀애는 그가 강에 있는 아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황을 정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다 통행증을 잃었다는 말을 듣자 더욱 수상쩍어 머리를 가로저었다.
4: 정말이야. 이봐, 너희들 보렴.
0: 성매는 정색해서 흰 보자기를 그들에게 내보이었다.
4: 나는 간부야. 날 통과시켜주렴.
3: 간부? 간부도 안 돼요. 간부라면 더욱 있어야죠.
0: 사내에는 틀지게 오금을 박았다.
4: 아, 그럼 좋아. 다음번에 올 땐 꼭 가지고 오지.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겠다.
0: 성매는 급한 뜻 얼른 걸음을 뗐다. 두 아이는 급해놨다. 처녀애는 달려들어 성매 옷을 잡아당기고 사내애는 두 손가락을 입안에 밀어놓고 볼을 펄럭 내밀며 휙휙하고 경보를 알리는 휘파람을 불었다. 삽시에 사강은 법석 끓었다. 수업받던 아이들은 책과 석판을 내려놓고 나무 위의 아이들은 높고 낮은 것을 가릴 사이 없이 훌쩍훌쩍 뛰어내렸으며 수영하던 아이들은 옷도 못 입은 채 저희들의 무기인 몽둥이, 날창, 나무칼들을 들고 벌떼마냥 쓸어나와 눈 깜빡할 사이에 성매를 철통같이 에워쌌다. 보초서던 사내에는 수자가 오는 것을 보자 급히 보고하였다.
3: 단장 동무!
1: 단장 동무!
3: 단장 동무, 이 사람은 통행증도 없이 억지로 통과하려고 해.
1: 네,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거동만 봐도 나쁜 심보를 품고 있는 것이 뻔해.
3: 맞아.
0: 성이 나서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처녀애는 성매를 흘기며 한마디 덧붙였다. 성매는 매끄럽고 축축한 것이 팔에 스치어 머리를 숙이고 내려다보았다. 가무잡잡한 알몸에 흙을 가득 묻힌 18살 나는 사내애가 아직도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옆에 서 있었다. 그 애의 영채도는 까만 큰 눈은 성매의 주의를 끌었다. 그 아이는 미꾸라지처럼 사람들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가더니 수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울상을 지었다.
1: 단상동무, 내 칼! 누가 내 칼을 가져갔어?
0: 성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그는 이 온우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4: 애들의 까만 큰 눈이 수연이하고 똑같구나. 정말 친형제들인데 그들의 어머니도 이렇겠지?
0: 수자는 덕견이를 관계 않고 몽톡한 코를 오똑 세우며 매우 오만 눈길로 간부라고 자칭하는 여인을 훑어보다가 거칠게 입을 열었다.
1: 여보세요? 어디서 와요?
4: 구에서 어지?
0: 성매는 그를 업신여기는 듯한 기색을 꾸몄다.
1: 구에서? 어느 구예요?
4: 바로 이 구지.
1: 구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못 봤는데?
4: 구의 사람을 너는 다 아니?
1: 거의 다 알아요. 여자는 다 만나봤어요.
0: 수자는 언짢아 퉁명스레 내쏘았다.
1: 당신은 말투만 들어봐도 이고장 사람이 아니구만요. 얘들아, 우리 수색해보자.
0: 그야말로 복세통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욱 달려들어 성매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밀치고 당기고 하였다. 보자기도 어느 아이가 날쌔게 빼앗아버렸다. 성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급히 수자의 손을 쥐고 웃으며 말했다.
1: 어디서 왔어요?
4: 빨리 그만둬. 수자, 아니 단장.
0: 그는 주머니에서 통행증을 꺼내어 수자에게 넘겨주었다.
4: 아동단장, 내 통행증을 보여주지.
0: 수자는 몹시 이상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까? 그는 행리가 받아진 통행증을 보고 바삐 아이들을 제지시켰다. 눈이 둥글해서 성매를 바라보던 수자는 그만 부끄러워 얼굴을 확 붉히며 개면쩍게 입을 열었다.
1: 부녀 회장 동지, 정말 안 됐어요.
0: 성매는 생글생글 웃으며 수자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 보초서던 처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4: 너희들 탓이냐? 내가 잘못했지. 옳다. 이래야 놈들이 기어들지 못해.
0: 덕견이는 보자기를 빼앗아 들고 다른 애와 함께 뒤지고 있었다. 그는 모두들 손을 뗀 것을 보고 처음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가 수자가 불러서야 무슨 일인지를 깨달았다. 성매는 웃으며 보자기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그를 끌어당겼다. 몸뚱이에 흙이 묻은 것도 아랑곳 않고 훌쩍 안아올려 볼에 입을 맞추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4: 꼬마 동생, 무엇이 두려워요? 정말 또릿또릿하게 생겼는데 이제 크면 꼭 훌륭한 천사가 될 거예요.
0: 성매는 수자에게 머리를 돌렸다.
4: 수자야, 가자. 어머니한테 가자.
0: 수연이는 상처가 나온 뒤 구부녀구국회 부회장으로 소환되어 전구의 사업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는 지금 많이 발전했다. 이 군은 군대를 원호하고 전선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현적으로 모범이었다. 여기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특히 수연이와 성매가 낮에 밤을 이어 사업한 결과와 떼어놓을 수 없었다. 수연이는 마음속으로 성매를 탄복해 마지 않았다. 지금까지 많은 일에서 옳은 방법을 찾지 못하여 안타깝다가도 성매가 일깨워주면 대뜸 앞이 탁 트이곤 했다. 그는 다시는 성매가 경망하고 지나치게 열광적인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매의 대범하고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성매를 친언니와 같이 대하였다. 사실 나이로 봐도 성매는 수연이보다 두 살 우였다. 수연이는 강영천과 멀리하였으며 생활면에서도 아주 적게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결코 그가 강영천에 대하여 보는 견해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날로 강영천이 훌륭하다고 느꼈으며 힘 잘하는 것 그를 따라 배웠다. 그는 성매야말로 강영천의 배우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의 결합을 기뻐하였다. 그가 될수록 강영천에 대하여 일반적 동지의 범위를 초월하는 접촉을 회피하는 것도 오로지 이런 접촉으로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에 금이 갈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처녀는 한밤중 꿈속에서 깨어나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속이 괴로움으로 바질바질 끓어올라 때로는 지어 눈곱이 젖어들며 뜨거운 것이 방울지어 떨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해가 들면서 그늘이 짙어가는데요. 인생길 간호라면 누구나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힘내어 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다독여주고 밀어주는 이가 있으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험난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 손 내밀어 나를 잡아주는 가슴 따뜻한 그대가 다가온다면 마냥 가슴이 벅차겠죠. 오늘의 여청아마당에서는 가슴 후련한 고향 노래와 함께 웃고 우는 인생 여정을 잠시나마 스케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청 가수가 부른 노래 훈추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입니다. 하마탕촌 노인협회에는 100여 명의 노인님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80세 이상의 노인님들이 10여 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저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 회계전정숙이라 합니다.
0: 촌에서 이런 활동을 자주 조직합니까?
1: 네, 재작년에 우리 광장을 설립한 후로 매일이다시피 노인들이 이곳에서 유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0: 오늘 어떤 사연으로 어떤 노래를 요청하려고 합니까?
1: 네, 우리 민족은 원래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 아니십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 하마탕촌 노인들이 만인을 더 유쾌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동정타령 이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왕

0: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도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면 무거운 발걸음도 웃음을 머금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마음만 있고 동반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비바람이 불고 눈바라가 휘몰아쳐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화룡시 안영금 씨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소풍 새호라비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교청한 소풍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야야야야야야 날 내려놔라. 날 싹 먹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2: 야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해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닙니다.
2: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구멍인도.
1: 야, 그는 막 이게 밤중에 서박 안 굶기도 뭐지. 정신 잘못됐지? 역시 좀 똥땡이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 이게 삼각회전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니구나. 아, 아버지 밥 한 날이구만. 예?
1: 에이,
2: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면 아이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4: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1: 야, 아, 아파 죽겠다. 아이 폐라. 응?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서울 대통령하고 온 국민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고 멍시하시라는 이때 니 어째 집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자고? 니 깡패야, 니 허세우야 임마.
2: 또 아침에
1: 보자. 그리고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 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2: 무슨 국제 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셨음도.
1: 쟤는 정치 분무대로 많길래
2: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 살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 쟤는. 에휴, 여사를 데려오는 게 동네에 지 강아지를 붙들어 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2: 아유,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이 됨도.
1: 야야야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2: 내 밥 아무도 있었는데 밥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랬는데 에?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에? 집안은 들어오면 이 세포 도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개고 너도 그렇다. 야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척척척척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다 아들이라고. 아줌마,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래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에 하란도 아침에? 내 아침에 하란도, 예?
1: 어, 해라.
2: 내가 그럼 감자 봐 왔구만, 예?
1: 아, 그래, 알았다. 아, 그놈.
4: 놀랐다.
1: 나 놀랐다, 그놈 새끼지만.
2: 야, 이 칼치를 지지래 하면 노벨을 꼭 그리래.
4: 아, 지지죠.
2: 지진다 그래, 뭐?
4: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쇼플씨 안 달아가서 소금대 가서 오라.
4: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깁니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 이게 바가만 아이 가시나,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가만 아이 가시나, 순간.
1: 야.
2: 이게 뭐임도 계좌사 하겠으니,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0: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1: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천진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는 나도 이 집에 좀 아버지 누구 나를 양보라 함도 예?
2: 야. 밖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어? 야 그래고 네 전번주 토요일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밖카메라 가세 나는 그 밖카메라 아이까지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밖카메라 바보 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내처럼 그렇게 속이 자꾸사 무슨 노세 먹겠니 이거 정말
1: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3: 아, 민들레 저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 야, 당신들의 된장 값을 은행에 몽땅 넘겠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 야,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왕한테도 야, 잔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어 아 옳소 그 방래관한테도 야 한 3천에나 먼저
2: 후회라 아 전문안에 초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이 저거 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1: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에이 몰라 에이 내 이제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당금은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3: 예
1: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3: 아 예
1: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아 예 맞습니다
1: 야 내 입 막했는데 니네가 더덕 손에 더덕을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양 185원만 딱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1: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아니에요? 쌀뚱물을 콱
2: 쏟아내. 아침부터 정말. 일단 촌주임이 공작도 시작을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겸는 새끼.
1: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이 억울한다 글쎄.
2: 아, 네 무슨 게 억울해야?
1: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장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양 1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아니 맞을지. 에?
2: 그게 정말 조금 비라.
1: 비라탄데 글쎄 비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믿지는 것 같지만
1: 네 어째 믿어야 되는가 말라 어? 어?
2: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1: 알았어
3: 아버지 상금 주는 것들 리운에 따라 프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마음 되니까 한가? 그리고 아니 내 이 촌의 주인으로서 아니,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니,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1: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진 소리 할까
2: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술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1: 야 이래 볼까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셀러 오는 거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 쭉 나가라 어 쟤 노릇을 못할 새끼
3: 아빠이 나는 저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2: 어째 아이 그렇겠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지나겠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빠이 주소 내부는 내 개입니다
2: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장이나 맞아 야 시름 넣고 아 빨리 아
1: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개해준도 좀 뚜문뚜문 내 이불도 개수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었고
2: 이건 알겠는데 임매
1: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며 예? 야가만 딱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며 예?
2: 내 길에 뭐라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대.
1: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수임입니다. 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네, 예.
1: 야. 무슨 보석이 어찌고 뭐 돈이 내려왔다세?
3: 아빠. 금년에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야, 잘했다.
3: 은행에서 자금을 내려보냈단다.
1: 야, 이거 지금
2: 시름상 났다. 야. 야. 맨날 그 버섯 전문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나다
1: 시름상 나다 야.

0: 야, 그래서 말한데 거기서 양만은 뚝대서 나를 달라, 어? 어? 뛰겠다.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어?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1: 달라.
0: 아버지, 야를 먹었어. 눈 딱 부르도록 내가 어찌를 가, 예?
1: 에이, 무슨 소리 한가? 아니, 쫀쾅, 쫀용인데.
2: 야, 눈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응?
1: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육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때? 이 위대한 주임이로 콩밥 먹일 일이니?
2: 내 니 심보를 몰라서, 에이그.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모아놓고 개잡이나 할 뿐에서, 에이그, 정말.
0: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예?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를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2: 아이고 아이고,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의 고액에 싹 들어갔을까? 너 비치지 마. 좀 비치지 마. 비치지 마.
3: 아, 내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게 뭐해? 계획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2: 옳소.
3: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장난가 안 둬.
2: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고 한데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0: 아버지, 뭐시 오늘날 손자를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호 얻어가지자 그래도.
2: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먹게.
0: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2: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는 우리 초는 그래도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한데 너는 애비를 생겨서 보태주지 못할지언정 거기서 무슨 거 뜯어내겠다고 게임만 네 사삭하고 그스살이길래 주임 자리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0: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른데서 따가닥 떨어지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2: 어?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내하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 내 행위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촌에서 못 알아들어 투표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 자리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0: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 눈가를 싹 빼먹겠다 이게.
3: 혹시 타제?
0: 뭐이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어? 아버지 정말 너무하구만 어찌.
2: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0: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아,
2: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스 댕기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거.
0: 왔다가라, 왔다가라.
2: 야, 소원 됐지? 아, 맹심해.
0: 왔다가라.
2: 보자.
0: 아, 이러소.
2: 야, 맹심할 게지.
0: 아, 이러소.
2: 야, 보자.
0: 언제 이래?
2: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거벗게 됐는데. 네? 이 간사리에 빨바르고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아니야, 정말.
0: 아버지 어째 볼 수 있었다 내가 이리 좋은 내 아무도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2: 어째
0: 아버지 내 요 말 가슴에다 딱 엮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가 말이야
2: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0: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 뭐 내가 그때 천주님은 좀 더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2: 어째 네 천주님들 할 땐 그게 뭐야 니
0: 어째 그래서 내 물돌아노 내 몽땅 천민들 동원해 했자꾸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2: 야 그것도 무슨 거 해놔도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0: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2: 여하튼 네 주임진 할 적에는 그저 그저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라는 게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그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그 사망이 있는데 이미 정말
0: 아 내가 뭐 전에도 아이 아까봐서 그랬음도 예?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이 먹었음도 예?
2: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처사게 그 오리주두리한 소리는 나이 들었다 야야
0: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2: 동네 아줌마들 다 기억나 다 기억나
0: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땐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가 저만 내
2: 그놈의 기기 진백지
3: 아버지 나 8시까지 은행 가야 된다
0: 야 밥 먹고 가라 이마 야 굶으면 많이 되지 밤
2: 이 편하게 제 아들 또 군계 보내
0: 아버지가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임도 그래 야 그 정말
3: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뭐해 오늘 아무 레일 없겠다
0: 무슨 게 뭐
3: 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0: 이제 몇 살이 아니
3: 아, 우리 소 홈페이지에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역으로 했습니다.
2: 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 아기.
3: 야, 근심하지 마셔. 아, 얼마만 준다 했으니까 뭐 전하지 마오겠지. 야, 예. 아, 가정 법무 공사? 아, 예, 법무로 요구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2: 야, 오겠다 나와요.
3: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2: 어째.
3: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 좀 거두셔.
2: 응.
3: 방신하지 말게.
2: 알아. 야. 인물이 꼭 거봐야 된다. 어? 아버지. 보험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1: 야, 당연하지.
2: 예.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를 거둬서 나는 화장실이랑 거둘게. 가있어.
1: 야, 이게 제발 나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 자체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2: 야, 아버지, 아니 뭐하고만 보험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거둬서.
1: 예? 야, 보험 온다는데 넌 어째 얼굴이나 높으면 한 마디 쳐바르게 되니?
2: 야, 보험 얼굴에는 깔끔하게 보여야 어찌 되겠는지 알지?
1: 니보다 나도 모르겠는데 이 말.
2: 야, 보험 온다는데 태급이 어찌 니가
1: 어찌 되겠다.
2: 야, 보험은? 어디 무조건 그렇게 생겼지. 보험은 어디가? 아버지!
1: 어?
2: 보험은 아예 왔었구만.
1: 야,
2: 보험은?
3: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져서 내일이 온답니다.
2: 뭐? 이야! 정말!
4: 살아가면서 가끔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함께 가는 인생길이 서러워도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의 전홍옥 씨는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해 오면서 그간 남편의 따뜻함과 굳셈을 실감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앞날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면서 결혼 40주년 선물로 노래 물에 비친 원악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동경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계신 근 8만여 명의 조선족들이 자신의 싱그한 땀방울과 열정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요청 한마당 프로에 네. 또 특별히 뭐 어떤 노래를 또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2: 예, 네. 저 고향의 노래는 네. 저희가 그 메마른 사막에서 찾는 오아시스 와 같은 존재이고 저희가 외국 삶이가 아주 좀 고향 고단하고 그리고 또 고향 생각이 무지 그럴 때 조금이나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배 노래 가운데서도 제가 많은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향이 달밤이란 노래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1: 김지혁 가수가 부른 타향의 달밤 네. 어떤 분한테 요청하고 싶나요?
2: 아, 네. 현재 일본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네.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네. 싶습니다.
1: 아, 그러면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그 친구분들한테 뭐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2: 네, 알겠습니다. 태연아, 향란아, 나 요청 한마당에 나왔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또 중국 조선 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항상 우리 민족의 자부심으로 갖고 외국 땅에서 항상 힘내자. 아자사 화이팅!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사랑을 듬뿍 받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중년을 지나 환갑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밭고랑 같이 깊숙이 밴 어머니 얼굴에서 희로애락과 천륜지혜를 다 누벼온 인생의 풍랑고초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인생은 파란곡절 많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후세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멋지고 풍성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문 씨의 방순철 씨는 어머니께서 80고개를 넘으시니 새삼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새겨보게 된다면서 80세 생신 선물로 노래 추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지나간 추억이 시가 되고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차피 울고 웃으며 가족과 같이 헤쳐가고 노력하는 인생 사계절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 여정이 보다 더 찬란하고 복받기 위해서 늘 서로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며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보다 행복하고 화려하고 품이 있는 인생 여정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고요한데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불행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파헤쳐보며 인생에서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농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농사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중 한 농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였고 그는 농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무성한 농작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해 매우 좋은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장수는 밭에 나가 작물들을 가꾸고 풀을 뽑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 집중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좋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하늘에 점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긴 하지만 큰 비는 아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며 강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마을 근처의 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순간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장수는 그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평화롭던 날 아무런 징후 없이 번개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0: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이 맑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불행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단순히 불행의 예시를 넘어서 여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맑고 평화로운 하루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고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열심히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삶은 평화롭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평화로운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거나 특별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불행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늘이 맑다고 안심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불행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이 닥친 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불행은 지나가는 일이다 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행이 끝난 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 맑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벼락이 떨어진 것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인생의 예기치 않은 불행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고 불행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해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무심코 손이 가는 것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입이 즐거운 만큼 몸도 기뻐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가벼운 먹거리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간식은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고를 때에는 단순히 맛이나 편리함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간식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음식보다는 원재료의 형태가 비교적 잘 살아있는 식품이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간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식을 고를 때에는 천천히 즐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먹게 되는 음식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하게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씹고 음미할 수 있는 간식은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정말 배가 고픈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이 심심한 것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이나 물 한 잔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은 나를 위한 작은 배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제한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간식에 대한 태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간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는 간식을 선택할 때의 기본적인 기준과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간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간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바쁜 하루 속에서는 익숙한 선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 손이 가는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나 가방 안에 달콤하고 자극적인 간식이 늘 자리하고 있다면 아무리 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비교적 건강한 간식을 가까이에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훨씬 수월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식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경우보다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선택되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간편함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미리 손질해두거나 적당량의 견과류를 나누어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준비된 간식은 불필요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간식을 선택할 때에는 기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나 지루함 때문에 간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먹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다른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짧은 산책을 하거나 잠깐 자리를 벗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식습관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간식 선택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고 때로는 반대로 더 강한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간식을 즐기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건강한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면서 무심코 먹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간식에 집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는 과정은 단순한 섭취를 넘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 분명히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의 간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일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앞에서는 건강한 간식을 고르는 기준과 그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간식 선택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나를 돌보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지 혹은 집중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이 쌓이면 점점 더 내 몸의 상태를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결국 익숙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선택하던 간식 대신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복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맛이 없거나 단조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충분히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간식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함께할 때 그 습관은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선택은 오래가기 어렵지만 즐거움이 있는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식이라는 작은 선택을 통해 삶 전체의 균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이나 활동,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생활의 흐름이 보다 건강하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간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간식을 선택했는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쌓여 결국 나의 일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의 배려로 받아들여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은 단순히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의 영향도 받지만 네, 그래도 월요일은 저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 같은데요. 네, 새로운 목표 세우고 새로운 마음다짐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월요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근해야 하는 고통만은 아니겠죠? 네, 새로운 한 주에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네, 하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네, 전국 대학 입시 지원서 작성이 6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어서 수험생은 어떤 중요한 단계나 세부사항을 노회하고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책을 숙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는 해당 성 직할시 자치구의 최신 대학 입시 지원 정책을 이해해야 하며, 네, 지원 방식과 시간 안배에 중점을 두고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집 단계와 지원 규칙에 대해서도 네, 부동한 모집 단계 합격 순서와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표 대학, 전공, 그리고 도시를 초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네, 대학 입시 모집에서는 일정 범위 내 학생들을 그들이 작성한 자원과 대학 입시 성적에 따라 순위를 매겨 높은 순서대로 입학시킵니다. 네, 순위가 높을수록 합격 기회도 커지겠죠? 네,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험생은 평소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반, 학교, 심지어 전체 성시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이루어야 하며 목표 대학, 전공, 그리고 도시를 초보적으로 정하여 지원서에 대한 대체적인 선호와 방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대학의 상황을 깊이 파악해야 하는데요. 네, 전공은 수험생 지원 선택의 핵심 요소로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 취미와 직업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각 대학과 전공의 점수선, 모집 계획, 캠퍼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의 교육 실력, 공부 체험, 학교 환경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목표 대학과 전공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네, 명확한 지원 의사가 있는 대학과 전공에 집중한 후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원서 간의 단계적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수험생들은 높은, 중간, 낮은 조합의 방식으로 지원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러한 배치는 비교적으로 합리적이며 떨어질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낮잠 자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네, 일에 바쁘다 보니 이맘때면 피곤하기 시작했을 텐데요. 네, 그럼 환쾌한 노래 한곡 들으면서 충전해 보세요.

네, 햇빛에 탄 피부,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을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햇빛에 타 피부가 검게 되는 것은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여 생성되는 표현입니다.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의 일부만을 흡수할 뿐 장파 자외선의 침투를 차단하지 못하는 바 후자는 여전히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파괴하여 광도화, 기미약화, 심지어 피부암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탔더라도 내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자외선이 계속해서 심층 조직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에 닿더라도 네, 여전히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양산, 모자 등의 자외선 차단 조치를 결합하여 자외선에 의한 피부 누적 손상을 차단해야 하며 네, 이와 동시에 보습 관리와 병행하여 피부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천성 너조시 합강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고진 여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4번째는 인물이 나는 영검한 동네 여패입니다. 여패 고진은 9마리의 룡이 보이는 곳으로 산정에 서서 여패를 내려다보면 모든 산이 마을을 둘러서서 여패는 예로부터 풍수 좋은 곳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여패는 천여 년 전에 벌써 주변 여섯 동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꼽혔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형성합니다. 청석을 깐 1km 길이의 옛거리는 7,800년 전에 명조 때 조성된 남북향의 거리입니다. 북가에는 주씨 가문이 살고 남가에는 진사에 급제한 이씨 가문이 살면서 이 거리는 두 가문의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리 양쪽에 높고 낮게 줄지어선 가옥들은 집집마다 뜰을 가지고 있고 보통 5겹 내지 6겹의 건물 뒤에 운물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대나무나 나무로 담을 쌓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도 가끔 보입니다. 나무로 만든 문에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상서로운 의미의 무늬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문 양옆에는 돌사자가 석강물이 놓여져 있으며 건물들이 각자 공관과 찻집, 염색실, 술집, 여관, 무대, 정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옆에가 사천 고민가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옛거리의 남쪽 입구에 위치한 진사 폐방은 청조의 황제가 진사에 급제한 이 씨를 위해 세워준 것입니다. 기동 4개 문 3개를 가진 이 석조 폐방은 심플하고 소박합니다. 진사 급제 하사함이라는 황자의 글자가 적혀있는 폐방은 이씨네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폐허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는 견증자 역할도 합니다. 명조 때 세워진 동강묘는 옛거리의 주황산 기슭에 위치했습니다. 참문과 만년대, 성황전, 동황전으로 구성된 동강묘의 정문 앞 솟대에는 12개의 옥황등이 걸려 장관입니다. 동강묘의 모든 건물들은 중심선 양쪽의 계단형으로 뒤로 높아가면서 펼쳐져 세 단계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무대 건물이 위치하고 양쪽에 29개의 돌계단으로 된 관람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대 앞에 난간에는 못 신선도 그림과 삼국지의 전장을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교의 무선인을 모신 영관전으로 도교의 호법신 왕영관, 재물신 조공명, 문창제와 미륵보살을 중심으로 양쪽에 성황전과 여왕전 등 건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최고의 자리에는 동학태제를 모시는 동황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으로 3월 28일 동학다제 제삿날이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동학절간장 행사를 가지고 복을 기원합니다. 대홍쌀전은 청조 때 진사 이씨가 세운 곳입니다. 상하 2층으로 된 목조 건물은 둘러선 건물을 복도로 연결하고 건물의 주황에 넓고 우아한 누각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홍쌀전이라는 영화가 촬영되었고 그로 인해 대홍쌀전은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고진 전시관은 고건물을 모조해 짓고 현대인의 심미관으로 전시품을 꾸며 옆의 역사와 옆의 변화, 옆의 전설, 옆의 경관, 옆의 민속 등을 보여줍니다. 이 전시관에는 현재 방직기계와 물방아, 침대, 의자, 담배기구 등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옆에 요구한 역사와 순박한 민풍, 생활의 이모저모를 잘 보여줍니다. 옆에는 과거에 급제한 이씨를 망라해 많은 인물들이 났고 그런 인물들이 출세의 이야기와 효도의 이야기, 여왕이 산을 구한 이야기, 9마리 롱이 모인 이야기 등 재미있는 전설을 낳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한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주변의 첩첩한 산에 숲이 우거지고 1년 사계절 들꽃이 만발해 기이한 경관을 형성하면서 채색의 숲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옆에서는 양산과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 등이 특산물입니다. 또한 순두부와 떡, 산나물, 죽순, 대나무 밥 등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사천성 노주시 합강현에 위치한 옆에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노주와 합강에서 모두 옆에를 왕복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박형곤,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항일의 투쟁 역사 넉넉히 어린 연변 땅이 지금은 효도문화 선봉장으로 이름 넘네. 어르신들 존중하고 연로 부모 효성함이 효도 역사 그 뿌리든 민족의 미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 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다군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독행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되어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뉴스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 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 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활비는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 지역 졸업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 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 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6월 12일 저녁 동북 슈퍼리그 2라운드 할빈 홈 경기가 진행됐고 6월 13일에는 할빈 딸기 음악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트렌디한 음악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현지 소비 열기가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빈 호텔 및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4성급 호텔 예약량은 34% 늘어났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딸기 음악축제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253% 급증했습니다. 또한 빙설대세계 주변의 소비 열기도 함께 상승해 빙설대세계 주변 호텔 검색량은 8배 이상, 빙설대세계 주변 맛집 검색량은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할빈 시내 주요 관광지 전역으로 확산돼 도시 전체의 여행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빈 제약 제육공장 판화박물관, 할빈 융창 놀이공원 등 관광지의 예약량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행사 기간 할빈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젊은 층으로 30세 미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트렌디 음악 축제의 결합 모델은 젊은 층의 문화, 스포츠 레저 소비 니즈에 정확히 부합되며 할빈의 여름철 문화 관광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최근 국가외환관리국 흑룡강성분국은 국경 간 무역 고수준 개방 시범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세칙에 따라 국경 간 무역 고수준 대외 개방 시범 사업이 8월 28일 할빈 목당강 수화 치치알시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일반 항목 외환 자금의 순환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신형 국제 무역 결제 방식 최적화 등 7가지 편의화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기업 운영 비용이 절감되며 자금 회전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핸드펜 악기를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 악기는 과거 스위스 장인이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개당 수만 원이라는 고가임에도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칠대하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된 핸드펜이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6년 전 스위스에서 최초로 수제 핸드펜이 탄생했지만 본격적인 량산 체계를 구축한 곳은 흑룡강 고도악기 유한회사입니다. 이곳은 중국 최초이자 현존 최대 규모의 핸드펜 전문 생산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핸드펜 4개 중 1개는 칠대하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핸드펜의 기원은 스위스지만 고도악기 회사는 이 악기에 동양적인 정취를 불어넣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전체 표면 레이저 조각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다양한 령계 제품 라인업도 확충했습니다. 공장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연주 강의를 병행해 악보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쉽게 연주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고도악기 회사의 제품은 전 세계 38개 국가 및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유럽 최대 악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스위스 브랜드를 제치고 18개월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회 조동소병 미식문화제 개막식이 일전 조동시 인민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 및 기업, 상인 대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 문화관광, 스포츠, 과학기술 혁신이 깊이 융합된 도시의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번 소병축제는 단순한 미식 전시회 모델을 벗어나 미식 소비, 무형문화, 유산, 문화창해 등 7대 핵심 분야를 혁신적으로 연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상업, 과학기술, 연구, 체험이 깊이 융합된 새로운 축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슈퍼문화관광 IP를 성공적으로 창출해 대중의 폭넓은 주목을 받도록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막 첫날 누적 관광객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쇼폼 영상의 전체 로출 수는 100만 회를 돌파해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례 없는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동시는 시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급했으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민생에 혜택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축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조동소병 미식문화제는 지속적으로 소비 동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단오전련휴가 다가옴에 따라 항공권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명절 분위기가 짙은 목적지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코스 가운데서 민속 관광이 단오절 관광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빅데이터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단오전련휴 국내 항공선 항공권 예약량이 183만 장을 초과했고 출입국 항선 항공권 예약량은 58만 장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성도 등 지역이 여전히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혔습니다. 그중 광주, 심수는 명절 기간에 룡주 경기, 룡주연회 등 전통적인 민속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면서 두 지역의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1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고급 식당 그로스가 먼저 와 있는데 진심이 들어서며 악수를 나눈다.
1: 그루스 선생.
2: 진심 씨, 반가워요.
1: 반가워요.
2: 앉아요.
1: 고마워요.
2: 아, 한 잔 따를게요. 기분 너무 좋아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요.
1: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2: 왜 그래요? 기분이 별로인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괜찮은데요.
2: 경매 입찰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축하해야죠.
1: 아, 네, 고마워요. 근데 전 그 사업이 별로예요.
2: 네? 왜서죠? 우리 회사에 왔을 때만 해도 기분이 한껏 들뜬 같더니.
1: 아, 그랬었죠.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지금은 뭐라 할까. 아, 그 토지 입찰 가격이 너무 세요. 한 회장님이 지금 큰 모험을 해요. 회사를 궁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요.
2: 그럼 이번 경매 입찰이 마음에 안 들어요?
1: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아마 포기하고 다른 항목을 선택했을 거예요.
2: 진심 씨는 선견지명이 있네요.
1: 과찬이십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이죠 뭐. 근데 선견지명만 있으면 뭐해요.
2: 리덕회사 시장 개척은 진심 씨가 했다고 들었어요.
1: 과찬이십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만한 건 성과라고 말할 수도 없죠.
2: 진심 씨 실력이 부사장 하긴 좀 아까워요.
1: 근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심수연 혼자인데 법무만 있으면 뭐해요.
2: 그런데 왜 실천을 안 해요?
1: 뭐랄까요. 전 제가 리덕에 가면 비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같아선.
2: 진심 씨는 사실 기회는 정말 많아요. 어떨 땐 반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진심 씨, 건배.
0: 진심의 마음을 떠보는 듯 이 말 저 말 건네던 크루스가 잔을 든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마음과 입장을 내비치며 뭔가 암시하듯 말을 돌려가는 진심도 웃음을 보이며 잔을 마주친다. 한목진의 집. 조방에서 정성들여 국을 끓이고 난 진혜화가 전화번호책을 펼치며 한목지에게 전화를 건다.

0: 예, 어머니.
1: 너 지금 바빠? 통화 괜찮아?
0: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1: 시간 내서 집에 좀 들러. 니들 뭐니?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만 집에 두고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정연이도 그래. 어? 내가 내쫓긴 했다만 그래도 내 딸이잖아. 먼저 사다 오면 어디 덧난다니? 이 엄마 안 보고 살 거래? 너 퇴근하면 얼른 집에 와. 정연이 주려고 흰목이 버섯 국을 끓여서 너 갖다 줘.
0: 아유,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이따 봐요.
1: 여보세요? 말도 제 못했는데 끊어버렸네. 뭐야 얘좀.
2: 하얀 승용차가 고급 건물 앞에 멈춰선다. 하와이 출장을 마친 종사존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크루스가 반갑게 맞아준다.
3: 안녕? 루시 왔어요? 고생했어요. 하와이 일은 어떻게 됐어요?
4: 잘 마무리했어요. 큰일 아니에요.
3: 잘 됐네요.
4: 여긴 어떻게 됐어요?
3: 여긴 벌써 3개 회사에서 투자 이향을 보이고 있어요. 본사에서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아, 그리고 서프라이즈 있어요. 루시, 2시에 향항회사 전화 미팅이 있는데 아웃그룹 문제를 토론할 겁니다. 또 4시 반에는 광화회사에서 합작 토론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4: 크루스, 일정 빽빽하게 잡지 말아요. 로봇처럼 돌아치기 싫어요.
3: 루시, 이만한 인력은 미국에 있을 때보단 아주 아주 적은 편이에요.
4: 크루스,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2: 이때 다니엘이 뽀르르 들어서며 종사손에게 안긴다.
5: 엄마! 다니엘! 내 강아지 언제 왔어? 엄마 뽀뽀?
6: 엄마 보고 싶었어요.
4: 엄마도 보고 싶었어.
2: 다니엘을 데리고 온 애니가 종사손의 얼굴을 보며 말한다.
4: 아가씨, 얼굴이 많이 처제해요.
6: 엄마, 배고파요. 샌드위치 먹을래요.
4: 바보. 여긴 중국이야. 샌드위치보다 더 맛있는 거 많아. 엄마가 중국 음식 사줄게.
6: 와, 중국 음식.
4: 맞다. 너 누구랑 같이 왔어?
6: 외할아버지랑요.
2: 리소당이 중국에 왔다는 말에 종사손이 기쁜 표정으로 다니엘을 데리고 나간다.
4: 크루스, 식구들끼리 식사하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맡아줘요. 가자, 다니엘.
3: 잘 가요.
2: 한편 심소시 한목지가 진해화가 정성 들여 꾸린 곡을 한정연의 집에 가져다 준다. 선성상은 후룩후룩 맛있게 곡을 마시고 있는 한정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묻는다.
3: 맛있어?
6: 맛있어.
7: 형,
3: 사실 우리 둘이 장모님 뵈러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뵈러 가지 못했어. 장모님 화가 가라앉았는지도 모르겠고.
0: 엄마 기분이 어떻든 간에 니들이 먼저 찾아뵈야지. 아래 사람들이 굽어들어야지.
3: 맞소.
4: 오빠.
0: 어?
4: 엄마가 뭐래요?
0: 네가 직접 물어보면 되지.
4: 아, 빨리 말해요.
0: 어머니는 왜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하셔. 그러고 보니 니들 이제 몇 년째인데 어떻게 된 거야? 신경 좀 써야지.
4: 아, 오빠 싱거운 소리 그만 좀 해.
0: 싱거운 소리가 아니야. 몸도 챙겨가면서
3: 노력하고 있어.
0: 여보세요.
8: 한 의사님. 시업이 딱 말인데요. 건설 귀국에서 자금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0: 알고 있어.
8: 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0: 크루스랑 이미 약속 잡았어.
1: 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그래, 알았어.
2: 전화를 끊은 한목지 얼굴에 그늘이 비낀다.
3: 아, 형, 또 자금 독촉이요?
0: 걱정 마. 자금은 문제 없을 거야. CCA에서 밀어줄 거야. 아...
2: 자신이 함정에 빠진 줄을 전혀 모르는 한목지는 크루스의 대답만 기다린다. 한편, 오랜만에 모처럼 중국에서 단란히 모이게 된 리소당과 정사전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붓한 식사를 즐기고 있다.
4: 너 이번에 중국에 온 목적 나온다. 전에 내가 했던 추측이 맞지?
5: 크루스가 입이 싸네요. 나 그런 사람 절대 사랑 안 해요.
4: 크루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네가 함... 그 집에 갔을 뿐만더러 심수까지 쫓아왔던 거지. 나랑 했던 약속이랑 많이 틀리잖아.
5: 아버지, 그 일이라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4: 사조나, 솔직히 말할게.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어 온 게 아니라 널 미국에 데려가라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5: 아직 심수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아요.
4: 크루스한테 말했다. 나머지 일은 그가 처리할 테니 넌 실험 놓고 춘성 바닷가에가 며칠 푹 쉬거라. 다니엘, 약속했잖아. 밥 다 먹고 같이 운동하기로.
6: 할아버지도 날 중국에 있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나 여기서 놀겠어요. 춘성 바닷가에 가서 놀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찾아야 돼요.
4: 사돈아, 네가 애한테 말했지. 다니엘, 네 아빠는 여기 없어.
6: 거짓말. 아빠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아님 할아버지와 엄마 날 여기 안 데려왔을 거예요.
2: 다니엘의 말을 들은 종사손은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4: 거짓말이 아니야. 내 아빠가 여기 없어.
6: 엄마, 아빠는 영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5: 맞아, 다니엘. 찾을 수 있을 거야, 꼭.
6: 할아버지, 아빠를 못 찾으면 미국에 안 갈 거예요. 저와 약속해줘요. 미국 안 간다고.
2: 리서당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손에 쥔 와인잔을 애꿎게 뱅뱅 돌린다.
4: 사정아, 18일 비행기표 예약했다. 3일 남았어. 3일 안에 여기 일정 마무리 잘하거라. 다니엘, 가자. 운동하라.
2: 진심과 함께 다시 크루스를 찾은 한목지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0: 왜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CCA의 초심도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납득이 되게 설명해봐요.
7: 우린... 합작하기 전에 매 회사마다 조사를 합니다.
0: 리덕은 줄곧 평판이 좋습니다.
7: 확실히 한 선생은 자신을 많이 믿네요. 우린 리덕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더군요. 그리고 다른 회사랑 싸운 적도 있고요. 냉차 업계에서, 그러니까... 리덕 회사 리더에 문제가 좀 있더군요.
0: 크루스 선생,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털어내봅시다.
7: 안 선생, 훌륭한 기업은 말만 번지르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0: 크루스 선생, 우리는...
7: 정말 미안합니다, 안 선생. 당신들 과거를 안 이상 당신들과 합작을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 반드시 통과될 거라 믿었던 자금 용자의 길이 막혀버리자 한목지는 큰 충격에 빠진다. 크루스가 종사손의 사무실로 들어온다.
7: 루시, 찾았어요?
5: 앉아요.
7: 네.
5: 한목지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미국에 가자고 자척해요.
7: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5: 말했잖아요. 인쇄업적으로 찾아보라고.
7: 그런데 내가 찾아본 회사들 중에는 한목지라고 없습니다.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크루스, 제발 꼭 좀 찾아줘요. 나 시간이 얼마 없어요.
7: 알았어요, 알았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5: 잠깐만. 크루스, 맹세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7: 거짓말? 그럴 리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꼭 찾을 겁니다. 지금 당장 찾으러 갈게요.
2: 엄청난 자금난에 직면한 한목지는 사무 책상 위에 명함장들을 한가득 펼쳐놓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건다.
0: 여보세요. 리더 회사 한목지입니다.
8: 죄송합니다. 진회장님 안 계십니다.

0: 않습니까?
1: 아, 이 사장 부탁합니다.
0: 안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1: 아, 아닙니다.
2: 예상 밖의 에러에 부딪힌 한목재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은 없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털썩 기대고 잠깐 진정하고 난 한목재가 다시 전화기를 든다.
0: 네, 누구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리더 회사 한목재입니다. 왕 사장 계십니까?
0: 죄송하지만 안 계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괜찮습니다.
2: 한편 한목진의 집. 아들, 딸, 사위가 곧 오기로 되어 있는 시간. 한병선은 진혜화에게 몸소 시범을 해보이며 재산 부탁한다.
3: 아, 예를 들어서 성상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아? 아, 그리고 뭐 사들고 오면, 정말 애들이 뭘 사오든 간에, 먹을 거면 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와, 내가 마시기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반갑게 돼요.
4: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왜 거짓말하라고 부추겨요? 싫은 거 좋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3: 마음으로 대하란 말이요. 애들이 성의껏 사오는데 그렇게 생각이...
4: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 사온대요?
3: 여보,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으로 정연이와 선상일 받아주라는 말이요.
4: 받아들인다고요? 좀 전에도 태도를 밝혔잖아요. 받아들인다고.
3: 됐어, 목소리 낮춰. 묵지 왔어.
2: 한병선이 문을 열어준다. 선성상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서있던 한정연이 낮은 소리로 한병선에게 묻는다.
5: 엄마는 어때요?
3: 누구라 들었어?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해,
1: 네.
3: 아, 여보, 여보, 누가 왔나 봐.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나, 도움돼. 자자자, 들어와. 아, 자자, 여보, 누가 왔나 봐. 아, 들어와, 들어와.
2: 양손에 과일이며 선물꾸러미들을 가득 든 한정연과 선성상이 쪼볕거리며 진혜와 앞에 마주선다.
3: 여보, 여보.
2: 진혜화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바람에 두 사람 역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진혜화의 눈치만 살핀다. 한참 말이 없던 진혜화가 드디어 입을 연다.
6: 여보, 에어컨 켜요.
2: 진혜화의 말에 선성상이 선물 꾸러미를 든 채 한 소리를 올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는다. 한병선이 급히 달려가 에어컨을 켠다.
3: 아, 그래. 자, 어서 앉아있어. 앉아.
5: 과일 씻어올게요, 엄마. 엄마 좋아하는 것만 샀어요.
3: 그래.
1: 저 정연이를 더 올게요.
2: 한정연과 선성상이 잇따라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때까지 한경선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쩔쩔맨다.
3: 아이, 스위치가 어디 있어?
6: 코드도 안 꽂았잖아요.
2: 드라마 인생향연 9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2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한목진의 회사를 나와 방송국 진행자로 취직한 요가는 시간 맞춰 스튜디오에 도착한다. 책임자의 사인이 떨어지자 요가가 방송을 시작한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가입니다. 힐링 타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30분 동안 당신들과 함께
2: 기쁨과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1: 오늘 주제는요,
2: 어떻게 고민을 떨쳐버리고 꿋꿋하게 살 것인가입니다. 네, 그럼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 음악이 흐른 후 요가는 청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한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몇 번이고 크루스를 찾아갔다가 퇴방만 맞은 한목지가 무거운 마음으로 택시에 올라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몸을 뒤로 한다.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요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 요가입니다.
3: 네, 사회사님. 요즘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2: 왜요?
3: 인생 끝장인 것 같습니다. 돈 다 날렸습니다.
1: 어쩌다가요?
3: 옷장사를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같이 장사를 하던 고향 사람이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3년이나 같이 장사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2: 네,
1: 그랬군요. 고향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군요.
3: 예.
4: 요가?
3: 사이가 가변했습니다. 난 그를 믿었었고.
0: 요가의 목소리를 확인한 한목지가 택시에서 저도 몰래 몸을 펄떡 일으키고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2: 그럼 신고는 했나요?
3: 아니요. 신고하면 그가 감옥에 갈 텐데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2: 네, 그 사람을 공주로 몰고 싶진 않다는 거죠?
3: 네.
1: 그럼 왜 다시 시작할 생각을 안 해요?
4: 저기요, 지금 이 방송은 무슨 프로입니까?
0: 택시 뒷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던 한목지가 두 눈을 번쩍 뜨며 운전기사에게 묻는다.
5: 힐링타임이란 프로인데 인기 폭발입니다. 고민 해결사입니다.
1: 무슨 말인지 알죠?
3: 그래요?
1: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도
2: 그렇고 어머님도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는 게 애석하지 않아요?
3: 예, 어릴 때부터 정이 많단 말 많이 들었어요.
2: 다시 재기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3: 진짜 막막하고 용기가 안 납니다. 웃지 마세요. 지금 달랑 10원 한 장 남았습니다.
2: 네, 물론 때로는 돈이 중요하지만 살면서 돈보다도 용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3: 그런데 지금 정말 앞이 캄캄하고 용기가 안 납니다.
1: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2: 거지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가서 동냥을 했습니다. 마침 부잣집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부자는
1: 그 죽은 쥐를 거지에게 주었죠. 거지는 감지덕지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2: 몇 년 후 다시 부잣집을 찾은 거지는 부자에게 금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궁금해 난 부자는 이렇게 물었죠. 내가 너한테 죽은 쥐를 줬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금쥐를 주느냐. 거지는 그동안 있었던 삶을 말했습니다.
1: 그때 거지는 죽은 쥐로 완두콩을 조금 바꿨고 그 완두콩으로 국을 끓여 나무꾼에게 주었고 나무꾼은 그에게 땔나무를 주었습니다. 그는 또 그 땔나무로
2: 더 많은 완두콩을 바꿨죠. 그러면서 그는 많은 땔나무와 완두콩을 얻었고 그것들을 팔아 장사를 했던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한 덕에 장사는 날 따라 잘 됐다고 했습니다. 듣고는 부자는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쥐 한 마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은 쥐를 가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근면함과 지혜로 금쥐를 바꿔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3: 아나운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 꼭 힘내시고요. 열심히 해서 다시 인생 역전을 맞이하길 바랄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3: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참여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0: 누가가 진행하는 방송을 열심히 듣는 한옥지 얼굴에 웃음 번진다.
4: 제법이네.
0: 이 시각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진심은 요리와 와인을 주문해 놓고 한옥지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이 음식을 올리고 있을 때 마침 한옥지가 카페에 들어선다.
2: 고마워요.
6: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2: 여기입니다.
0: 한옥지를 발견한 진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든다.
4: 아이, 방국에 무슨 기분이 나서 날 이런 데로 초대하고.
2: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죠.
4: 아, 이번에 진짜 경솔했어. 빨리 투자자를 찾는 게 급선무요.
2: 회장님은 절대 무릎 안 꿇잖아요. 무슨 방법을 대서든 헤쳐나가잖아요.
4: 아, 이번엔 다르워. 요새 한다는 투자기구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다들 똑같은 대답이요. 5년 전 처음 심수에 와서 대거리 장사할 때가 생각나서 집집마다 돌면 문을 두드렸는데 문전 박대만 당해서 체면이고 전음이고 여지없이 구겼지.
2: 그렇게 힘든 고비도 다 이겨내고 최고가 됐잖아요.
4: 한데 이번엔 다르.
2: 좀 더 기다려봐요. 무슨 방법이 있겠죠?
4: 방법이야 있지. 아직 회사가 살아있으니. 근데 작업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오. 어렵소.
2: 목지씨, 만약 어느 날인가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긴다면 괴로울 것 같나요?
4: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속상할 것 같소.
0: 진심이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연다.
2: 목지신 볼수록 매력 있어요.
4: 왜?
2: 어떤 땐 저원의 늑대처럼 고독을 좋아하고.
4: 마신장이지.
2: 근데 늑대의 결말을 알아요?
4: 고독하게 죽는 거지. 지금의 나처럼.
2: 아, 그럴 리가요. 미도 여전 꼭 헤쳐나갈 거예요.
4: 오늘 좀 이상하네. 내 기분에 전염된 거 아니오? 날 너무 만만하게 보네. 이 절음발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소. 두고 보. 자.
0: 한목지가 와인잔을 들어 진심과 마주친다. 그릇수와 손잡기로 약속한 진심은 흠모와 존경,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한목지를 바라본다.
4: 맛있네.
0: 이 시각 종사선도 리소당 크루스 다니엘과 함께 음식상에 마주 앉아있다.
7: 크루스, 사전아, 자, 우리 이만하면 심수와 향항에서 성과가 꽤 크다고 본다. 오늘 간단히 축하하자. 아, 건배.
8: 건배.
7: 오, 다니엘도.
9: 건배.
8: 이리 와. 건배.
9: 건배.
0: 즐거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부딪히는 리소당과 크루스 두 사람과 달리 종사조는 졸고 시무룩해 있다.
8: 제가 따를게요.
7: 사전아, 일은 일단락 마무리 됐으니 크루스랑 같이 이틀간 푹 휴식해.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어?
2: 생각 없어요.
9: 엄마, 난 갈래.
7: 봐봐, 너 향항에 몇 번 왔어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놀았잖아. 이번에 빅토리아만에 가서 실컷 놀아.
10: 그래요, 루시. 거긴 우리 개인용 유람선도 있어요. 다니엘 데리고 가면 다니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주 신나게 놀 수 있어요.
9: 아, 좋아요, 좋아요.
2: 루시, 내가 신이 나겠어요? 아버진, 내가 즐거울 거라 생각해요? 알아요, 저랑 크루스 엮으시는 거. 근데 전 못 받아들이겠어요. 크루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정말 안 돼요, 우린. 다니엘, 왜 그래?
9: 엄마, 나 졸려요.
2: 저도 좀 피곤해요. 다니엘이랑 먼저 일어날게요.
0: 종사손의 말에 리소당과 크루스의 기분은 순식간에 김빠진 고무풍선이 돼버린다. 종사손이 그런 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을 데리고 먼저 자리를 뜬다. 한편 식사를 마친 한목지와 진심이 밖으로 나온다.
4: 아, 됐어 진심이. 그만 아겨. 덕분에 잘 먹었어. 술도 많이 마셨어. 이만 가서 쉬어야겠어. 아, 진심이도 얼른 집에 가오. 잘 가오.
2: 목지 씨.
4: 왜?
0: 진심은 발걸음을 옮기는 한목지를 불러세우고 다가가 봉한다. 진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깐 머뭇하는 한목지는 진심의 등을 다독여주고 곧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긴다.
2: 몸 조심하세요.
4: 걱정하지 마. 그럼 잘 가.
0: 말없이 서서 멀어져가는 한목지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심은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든다.
2: 크루스 선생, 리덕의 주인이 곧 바뀔 거예요. 약속한 투자금은 언제 줄 건가요?
11: 진심 씨의 결단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진심 씨가 내부 자료를 제공해야만 우리가 한목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은 지킬 겁니다.
2: 그 말 어떻게 믿죠?
11: GCI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진심 씨를 더와 이미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한 번만 들고 있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심수의 어떤 금융기관이든 진심 씨의 자질을 알아줄 겁니다. 그들이 한목지를 부정하듯이 말입니다.
2: 네, 우리 잘해봅시다, 크루스 선생.
0: 전화를 마친 진심은 큰 짐을 부려온 듯 가벼운 걸음으로 자리를 뜬다. 한편 식사를 마친 리소당과 크루스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가서 앉는다.
7: 크루스, 루시가 저러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되네. 아직도 한목지를 못 잊고 있네.
12: 한목지란 그 사람은 이젠 이 바닥에 묻혔습니다. 그 사람 존재를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0: 말이 그렇지. 바닥까지 추락했는데 만난들 뭐 어쩌겠습니까? 맞는 말이네. 지금 만나게 하는 게 좋겠어.
1: 그럼 얼른 루시한테 이 희소식을 전할게요. 한묵지를 찾았다고요.
0: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이야, 천시, 지리, 이날을 중히 여기네.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나?
1: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2: 집으로 돌아온 한묵지가 잠깐 소파에 기대어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한병선이 2층으로부터 내려와 한묵지 옆에 가서 앉는다.
3: 안 주무셨어요?
4: 잠이 오겠네. 잠이 안 온다. 성상이한테서 회사 정황을 다 들었다. 묵지야, 내가 너무 경솔했다.
3: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4: 내가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고만 있어?
3: 아이고,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죠. 나도 이젠 컸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
4: 내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문제 해결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다. 하나는 방법이고 하나는 태도야. 너 혼자서 지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3: 아니, 아버진 금방 오셔서 잘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은 놓으세요, 네?
4: 너 말해봐, 어떻게 할 건지, 어?
3: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아휴, 아버지 몰라도 됩니다.
4: 아, 그게 아니라 아, 들어보고 분석을 해줄 수 있잖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3: 아, 됐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다.
4: 묵지야, 내 말 잘 들어. 이사, 우리 그만 접자. 아예 손을 떼.
3: 손을 떼라니요? 투자한 게 얼만데 손을 떼요? 아, 됐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 자야겠습니다.
4: 거기에 딱 멈춰. 손을 떼.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너 불구덩이다. 말해줄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문제
3: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2: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으로 가버리는 한묵지를 본 한병선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만 내쉰다. 이튿날 아침 다급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노린 진혜화는 다짜고짜 한묵지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한묵지를 깨운다.
5: 묵지야, 묵지야, 묵지야, 너 정신 차려. 아버지가 갔어. 네 아버지 없다고. 옷이랑 짐이랑 다 가지고 사라졌다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말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 갈 수 있어? 왜 저러지?
3: 어머니 탓이 아니라 쟤 때문입니다.
5: 너 때문이라고? 아니야.
3: 아버지 성격이 곧잖아요. 어제 둘이 좀 입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아마 말투가 격했나 봐요. 섭섭하셨나 보죠. 가게 놔둬요. 엄마 보고 싶어 며칠 못 버텨요.
5: 그게 아니라...
2: 한묵지가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너머에서 선성쌍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6: 형. 공인들이 다 나갔어.
2: 드라마 인생향연 9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 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 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활비는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지역 졸업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6월 12일 저녁 동북 슈퍼리그 2라운드 할빈 홈 경기가 진행됐고 6월 13일에는 할빈 딸기 음악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트렌디한 음악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현지 소비 열기가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빈 호텔 및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4성급 호텔 예약량은 34% 늘어났습니다.

메이트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딸기 음악 축제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253% 급증했습니다. 또한 빙설대세계 주변의 소비 열기도 함께 상승해 빙설대세계 주변 호텔 검색량은 8배 이상, 빙설대세계 주변 맛집 검색량은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할빈 시내 주요 관광지 전역으로 확산돼 도시 전체의 여행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메이트원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빈 제약 제육공장 판화박물관, 할빈 융창 놀이공원 등 관광지의 예약량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행사 기간 할빈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젊은 층으로 30세 미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트렌디 음악 축제의 결합 모델은 젊은 층의 문화, 스포츠 레저 소비 니즈에 정확히 부합되며 할빈의 여름철 문화 관광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최근 국가외환관리국 흑룡강성분국은 국경 간 무역 고수준 개방 시범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세칙에 따라 국경 간 무역 고수준 대외 개방 시범 사업이 8월 28일 할빈 목당강 수화 치치알시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일반 항목 외환 자금의 순환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신형 국제 무역 결제 방식 최적화 등 7가지 편의화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기업 운영 비용이 절감되며 자금 회전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핸드펜 악기를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 악기는 과거 스위스 장인이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개당 수만 원이라는 고가임에도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칠대하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된 핸드펜이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6년 전 스위스에서 최초로 수제 핸드펜이 탄생했지만 본격적인 량산 체계를 구축한 곳은 흑룡강 고도악기 유한회사입니다. 이곳은 중국 최초이자 현존 최대 규모의 핸드펜 전문 생산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핸드펜 4개 중 1개는 칠대하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핸드펜의 기원은 스위스지만 고도악기 회사는 이 악기에 동양적인 정취를 불어넣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전체 표면 레이저 조각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다양한 령계 제품 라인업도 확충했습니다. 공장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연주 강의를 병행해 악보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쉽게 연주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고도악기 회사의 제품은 전 세계 38개 국가 및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유럽 최대 악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스위스 브랜드를 제치고 18개월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회 조동소병 미식문화제 개막식이 일전 조동시 인민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 및 기업, 상인 대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 문화관광, 스포츠, 과학기술 혁신이 깊이 융합된 도시의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번 소병축제는 단순한 미식 전시회 모델을 벗어나 미식 소비, 무형문화 유산 문화창해 등 7대 핵심 분야를 혁신적으로 연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상업, 과학기술, 연구, 체험이 깊이 융합된 새로운 축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슈퍼문화관광 IP를 성공적으로 창출해 대중의 폭넓은 주목을 받도록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막 첫날 누적 관광객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쇼폼 영상의 전체 로출 수는 100만 회를 돌파해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례 없는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동시는 시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급했으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민생에 혜택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축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조동소병 미식문화제는 지속적으로 소비 동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단오전련 휴가 다가옴에 따라 항공권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명절 분위기가 짙은 목적지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코스 가운데서 민속 관광이 단오절 관광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빅데이터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단오전련 휴 국내 항공선 항공권 예약량이 183만 장을 초과했고 출입국 항선 항공권 예약량은 58만 장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성도 등 지역이 여전히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혔습니다. 그중 광주, 심수는 명절 기간에 룡주경기, 룡주연회 등 전통적인 민속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면서 두 지역의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6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철은 속생각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꼭 묻어두어 자신만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는 사람들을 매우 열정적으로 대한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실제적으로 방조를 주는 데서 나타났다. 그는 조금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따질 줄 몰랐고 동지들을 한결같이 극진하게 대하였다. 그 자신에게는 영맨마디 하여도 성내지 않았고 복수는 더욱 몰라서 너무 무던하고 다 약해 보였으나 누가 사업을 방해할 때는 쉽게 격노하고 조그만 양보도 없었다. 그는 의지가 매우 굳세어 쉽게 감동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일에 대하여서도 민감하였고 반응도 강렬했으며 겉으로 나타낼 때면 곧 행동으로 되었다. 보기엔 그의 사업 작품도 얼마간 뜨고 질질 끄는 감을 주었으나 일단 결론한 일은 면밀히 짜고 들어 결단성 있게 해제낀다. 수연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다만 자연스럽게 맺어진 친근감을 느꼈을 뿐이다. 하기야 그도 23세 청년으로서 응당 주위의 처녀들에게 주의를 돌릴 때가 되었다. 하나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일해온 수연에 대해서도 생김새나 몸매에 대하여 자세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그저 익숙한 사람을 알듯이 자기는 수연이를 잘 알고 있어 말소리만 듣고도 그가 온다는 것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연이가 의식적으로 자기와 멀리하는 데서 그는 점차 이상한 것을 느끼었다. 사이가 어성보성해지는 것을 느낄수록 지난날 가까이 지내던 일이 더욱 그리워나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연이가 있었다. 그는 수연이가 왜 지난날 자기에 대한 친절성을 말끔히 거두어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자기를 앞만 돌이켜봐도 수연이를 잘못 대한 것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수연이를 만나 이야기해보고 싶었으나 입을 떼기가 거북하였다. 사람의 감정은 다 알 수 없다. 수연이는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지 않은가. 자기만 엉뚱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애당초 자기가 없었을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흔히 두 사람이 허물없이 지낼 때에는 오히려 우정의 중요함을 잘 모르다가도 일단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곧 너무나도 큰 것을 잃었다는 느낌과 우정의 고귀함을 통절히 느끼게 되며 이미 잃어버렸을 때에는 당초에 왜 그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가고 후회하게 된다. 또한 그리움이 가득 찬 정서도 시간의 흐름과 같이 날로 짙어지며 끝없이 이어진다. 강영찬은 생각의 실머리에 매듭을 맺고 화가 나서 머리를 탁 때리며 가슴이 답답하여 중얼거렸다.
1: 가라, 쏙 물러가라. 이 따위치 얽매이다니 어디서 이런 마음이.
0: 바로 이때 구 중대장 톡성이가 정찰병 장동무를 데리고 들어왔다.
2: 강동무, 누구하고 성을 내요? 호, 혼자라고만.
0: 톡성이는 웃으며 떠들었다. 그의 아래턱에는 새로운 상처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강영철은 응급결에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못 들은 척하고 독성의 말에는 대꾸 없이 급히 다가가서 장동무와 악수를 나누고 물을 따라주며 친절하게 자리를 권하였다.
1: 아, 돌아왔구만. 안소. 얼마나 고생했겠소?
3: 괜찮소. 다리는 이미 단련됐으니까.
0: 장동무는 껄껄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앞니가 빠져 말할 때면 바람이 샜다. 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인 몸에 진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그는 머리에 낡은 중절모를 쓰고 수염을 더부룩이 길렀다. 그의 차림새로 봐서는 시골에서 도시로 나다니는 장사꾼과 똑같았다.
2: 강동무, 장동무가 정황을 다 알아왔어. 난 회의를 열려고 사람을 띄웠어.
0: 덕성이는 흥분해서 말하였다.
1: 잘했어. 그럼 됐구만.
0: 강영천이 말을 받았다.
1: 장동무, 우선 목이나 축이고 좀 쉬어.
0: 그는 장동무의 땀투성이 된 얼굴과 후줄근이 젖은 뒷잔 등을 보고 급히 수건을 넘겨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반듯하게 포개놓은 새 흰 무명 초고리를 들고 나와 장동무에게 주었다.
1: 빨리 그 두루마기를 바꾸어. 이 더운 날에 그걸 입고 베개 내겠소?
0: 장동무는 초고리를 받아 펼쳐보았다.
3: 아, 잘 지은 옷인데 천도 촘촘히 짜서 비단 같구만.
0: 장동무는 칭찬하며 초고리를 상호에 올려놓았다.
3: 당신이나 입구려. 내건 아직 괜찮소. 이가 입으면 내 본래 행색에 어울리지 않거든.
1: 그만아. 삼복철에 아직 그따위 걸 입으면 도리어 의심사게 되어. 어서 입소. 내거야 해진 곳을 기우면 새 옷이나 다름없으니까.
0: 강영천은 억지 다짐으로 장동무에게 옷을 입혔다. 새하얀 조거리는 확실히 장동무의 풍채를 한결 돋구어 주었다. 그는 앞니 빠진 입을 벌리고 해벌쭉 웃었다.
3: 그가 참 내 몸을 재서 지운 것 같구만. 저도 본 농지 풍아주머니가 보내온 옷이지요.
1: 그야 물을 거 있어? 우리 아주머니를 내놓고는 누가 이런 좋은 선을 짤 수 있고 이렇게 고운 바느질을 하겠어?
0: 덕성이는 눈을 꿈뻑거리며 놀려졌다.
2: 장동모, 그 옷을 입고 수염까지 쓱 밀면 정말 새신랑이 되겠는데.
3: 그래서 본예회에서 비순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야.
0: 때마침 두 처녀가 뛰어들어왔다.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처녀가 외쳤다.
4: 누가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해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2: 잘 됐어. 어건이와 수연이도 와서 버렴. 장동무가 새신랑이 될 수 있겠는지.
0: 독성이는 웃으며 떠들었다. 구분여회 간사 어건이는 말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독성이가 이렇게 떠들자 그만 낯이 뜨거워났다. 그는 독성이를 흘기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색해하는 장동무를 보고 입을 열었다.
4: 장아저씨, 정말.
0: 그는 말끝을 못 맺고 수연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허리를 꼬부렸다. 수연이도 낯이 빨개졌다. 그는 장동무를 권경에서 건져주며 말했다.
5: 그만해요. 도말하다간 장어수머니가 듣고 울고 불며 찾아와요.
0: 장동무도 이 기회를 타서 궁지에서 벗어났다.
3: 오라. 우리 집 만왕리가 알고 나와 리혼하자고 떠들면 동무들이 책임져야 해.
0: 모두들 와 하고 집이 떠나갈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회의에 참가할 사람들이 모여들자 강영천이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다.
1: 됐어. 아, 그만아. 이제부터 장동무가 정황을 이야기하겠소.
0: 장동무는 오랜 연락원으로서 적 강점 구역만을 드나들었다. 그는 닭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자그마한 고무 바퀴차를 밀고 적 강점지와 해방지구 어간을 누벼 다녔다. 놈들의 봉쇄가 매우 엄하였으나 맛있는 음식을 파는 장사꾼이 적 거점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단속하지 않았다. 구중대는 줄곧 적들의 거점 주위에서 활약하며 주력군과 배합하여 놈들을 타격하고 근거지의 안전을 지켰다. 아군에게 쫓겨 외진 거점 안에 들어간 적들은 병력이 적어서 움쩍 못하였다. 장동무는 이번에도 정확히 정찰을 해가지고 돌아왔다. 동산촌에 다섯 명의 외놈과 괴뢰군 한 개 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괴뢰군 대장은 바로 곽곰보였다. 그들은 매일 오전 거리의 광장에서 훈련하였다. 포대 위에는 기관총 한정을 걸어놓고 주변을 감시했다. 장동무는 놈들의 활동 시간도 알아내고 그 속에 있는 화부와도 련계를 지어놓았다. 이 작은 적 거점은 근거지에서 가까이에 있었다. 구위원회는 그것을 없애치우자고 결정했다. 동산 마루에 얼굴을 덩실 내민 햇님은 엷은 안개를 얕보고 큰 소리로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듯 눈부신 금빛을 뿌렸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끝없이 아득해 보였다.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처녀들과 새색시들이 즐겁게 웃으며 장 보러 가는 사람들 속에 끼워 적 거점의 서대문을 향해 걸어왔다. 달걀 바구니를 낀 사람도 있고 남새찜을 맨 사람도 있었으며 수탉을 품에 안은 사람도 있었다. 제일 앞에 예쁜 새색시 차림을 하고 머리를 틀어 올린 것이 수연이었다.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누가 잡아당길까 봐 겁이라도 나는 듯 한 손으로 머리태를 매만지는 처녀는 오건이었다. 대문 지키는 괴력은 두 놈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모여들어 뒤에 왁 몰켜섰다. 나무찜을 하고 온 남정들이 조급증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1: 빨리.
0: 여자들은 해죽거리며 보초서는 괴력은 놈 앞으로 몰려갔다. 수연이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6: 아, 날이 오늘은 장날이어서 날이 저물 때까지 검열해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못해요. 아, 우린 모두 갓 시집온 여자들이기에 좀 일찍 장을 보려 할 따름이에요. 아, 우리에게 무슨 굶지품이 있겠어요? 우리를 들여보내줘요. 네?
7: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0: 오근이는 머리태를 뒤로 훌채끼며 비꼬는 눈길로 괴뢰군을 힐끔거렸다.
6: 아, 나리, 좋은 일을 좀 하라요. 아, 죄가 지쳐서 알키라도 하면 아, 평생을 두고 욕하겠어요? 아이, 참. 아, 들여보내줘요. 네?
8: 들여보내줘요, 나리. 아,
6: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술 한 병 사줄게요. 네? 됐어. 나리가 은혜를 베풀어준대. 빨리 가자.

0: 여자들은 괴려군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웃고 욕하고 떠들고 하였다. 두 괴려군 놈은 머리가 핑 돌아 입을 해벌리고 그들이 붐비며 들어가는 것을 멍청하니 지켜보았다. 괴려군은 사람들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게 되자 아예 한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안으로 욱스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나무 짐꾼 둘만이 남았다. 그들은 몹시 지쳤는지 나무짐을 대문 오구에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길에는 먼 곳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을 뿐 행인이 드물어졌다. 나무 짐꾼 중에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체격이 다부진 청년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나무짐을 메고 걸어왔다. 그는 보초서는 괴려군 앞에 와서 검열을 기다리듯 뚝 멈춰섰다. 이때 그 청년도 다른 괴려군 앞에 다가갔다. 갑자기 그들은 나무짐을 뿌리치고 품속에서 비수를 뽑아 보초놈의 목을 쿡 찔렀다. 즉 한 놈이 꼬꾸러졌다. 그런데 다부진 청년의 칼은 놈이 먼저 손선을 써서 떨어뜨렸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뒹굴었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단칼에 그놈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둘은 놈들의 시체를 한쪽으로 끌어다 놓았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땀을 쑥 훔치며 건장하게 생긴 청년에게 말했다.
1: 조사, 문을 지켜. 그 누구도 들여보내서는 안 돼요.
2: 알았습니다. 교도원 동지, 마음 놓고 가십시오.
0: 주주는 신심에 넘쳐 대답하였다. 당영천은 불이 났게 마을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같은 시각에 장동문은 독성리와 두 명의 구중대의 대원을 데리고 동대문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달걀 실은 예바키차 한 대씩 밀고 있었다. 놈들의 포대 앞에 이르러 장동문은 련락을 지어놓은 화부를 불렀다. 그 화부는 외놈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허공 다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외놈 한 놈이 장동문을 알아보고 그의 머리를 툭 치며 말했다.
3: 당신 닭이 가져왔소까? 많이 많이 있소까?
4: 많이 많이 있수다.
3: 이셋은 무엇이었소까?
4: 방조꾼이오다. 많이 많이 있수다.
0: 장동문은 그들이 밀고 온 차를 외놈에게 손짓해 보였다. 외놈은 기뻐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들은 화부칸에 들어왔다. 화부는 장동문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이었다.
5: 일이 잘못됐네. 개새끼들이 오늘 기관총을 훈련장으로 가져갈대. 어떻게 하겠나?
6: 재미없구나. 우리 사람들은 기관총이 훈련장에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
0: 장동문은 그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났다. 그는 독성이와 의논하였다. 옳다. 선선을 써야 유리하다. 화부는 독성이를 데리고 포대 위에 보초놈을 해제 끼고 아래 위에 놈과 괴려군 놈은 장동무가 셋이서 옵새 치우기로 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